0: 市民团体共同参与，为保护移民劳动权益、解决拖欠工资的问题，搭建了沟通和交流的平台。
1: 이날행사에는14개국커뮤니티관계자등약80명이함께했으며전북글로벌이주민협회는13명의공동대표와13명의공동부대표로구성되었고41명의노동인권통번역단원이위촉되었습니다
0: 同时呢，我们协会的会长朱春梅也被推选为共同代表之一。同时呢，部分的协会会员受聘为劳动人权翻译志愿者。协会希望继续为移民在当地社会的定居和沟通贡献自己的一份力量。
1: 또한5월1일부터5월31일까지는전북이주민체불임금해결을위한집중상담및법률지원이진행되었습니다최근3년이내전북지역에서일한이주민과유학생을대상으로상담접수와통번역지원법률연계가이루어졌고요협회역시통번역참여등을통해서작은역할을보탰습니다
0: 在5月16日的时候呢，协会还参加了全罗坚营一带举行的梦想灯会的活动。值此佛诞节来临之际，协会的会员与各国的移民朋友一起参加了志愿者的活动，在和当地居民共同的欢乐时光当中，度过了非常温暖而有意义的欢聚时光。
1: 이어서5월24일에는전북필리핀협회가주최한작은음악회에참여해다양한커뮤니티와교류하는시간을가졌습니다음악을통해서로를이해하고소통하는따뜻한자리였습니다
0: 通过这一系列的活动呢，我们可以看到，五月的全北地区不仅持续推进了移民的权益保障，也不断开展了文化交流和社区活动。协会呢，也愿意在这样的过程当中陪伴大家，服务大家。下面呢，我们将把话筒轻轻转向一个大家都绕不开，也逃不过的话题——牙齿健康。
1: 네저희가오늘은조금특별한시간을준비를했습니다우리가건강이야기할때항상뭐혈압이나혈당운동이야기는자주하잖아요치과예약은이상하게도늘오늘의나가아니라다음주에나에게슬쩍미루는숙제처럼느껴질때가있죠정작매일밥먹고말하고웃고놀고사람을만나고뭐이런필요한또치아건강은아프기전까지는자꾸뒤로미루게되는것같습니다
0: 是的很多人呢会觉得我们没事应该可以再忍一忍等有时间的时候我们再去看牙结果呢这些小问题常常会在日历上挂成大问题因此呢也就变成了大的麻烦尤其是生活在我们泉州的外国朋友们可能常常会因为一些语言方面的问题一拖再拖或者呢因为费用的问题也会有所犹豫
1: 그래서오늘은전주지역에서치아건강관리와함께외국인환자진료통번역지원까지이어가고있는유디전주효자치과과의이야기를들어보려고합니다오늘함께해주실분을간단히소개해드리겠습니다유디전주효자치과손효준원장님나오셨습니다원장님안녕하세요
2: 네안녕하세요유디전주효자치과대표원장손효준입니다반갑습니다
0: 欢迎另外呢我们今天也请到了现场和外国患者沟通最密切的中文经理车海仙女士欢迎您、嗯、
3: 大家好我是负责中文患者咨询与翻译工作的车海仙很高兴和大家见面今天也希望通过这个节目陪大家把看牙很紧张这件事慢慢流程其实也没那么可怕
1: 네두분과함께하니까오늘방송이더든든하고풍성할것같습니다오늘은크게세가지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먼저요디전주효자치과가어떤곳인지또어떤마음으로진료를하고있는지들어보고요
0: 是的那接下来呢我们将会一起来聊一聊在我们日常看牙当中所会遇到的一些问题还有我们应该怎么样去管理我们的牙齿健康分享一些不懂的但真正能用得上的牙科常识。最后呢我们也会谈谈外国患者在韩国看牙时常常遇到的一些困难并且呢我们又会给大家提供怎么样的支持。
1: 치과 이야기라고 하면 벌써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아, 이거네 이야기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병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0: 院长,那首先呢,想先请您为大家来介绍一下,我们UD泉州孝子牙科是一家怎么样的牙科医院,也让听众们先认识一下,我们今天究竟走进了一家什么样的牙科医院?
2: 네, 저희 UD 전주 효자치과는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5년에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전주시민과 전북지역 주민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진료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순히 아픈 부분만 치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치아 상태를 장기적으로 함께 관리하는 치아 주치 역할입니다. 치료 후에도 앞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언제 다시 점검을 받으면 좋은지까지 함께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치아 조진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치과를 급할 때만 뛰어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원장님 말씀은 좀 다르네요.
2: 맞습니다. 치아는 문제가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커지기 전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료실 안에서 끝나는 치료보다 진료실 밖에서 이어지는 관리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보려고 합니다.
0: 这句话呢也很能让大家来产生共鸣啊。对患者来说，最难受的往往就是那种去医院也有负担，不去医院呢又不是很安心的模糊时刻。牙稍微有一点点不舒服的时候，心里就已经开始打怵了。
2: 네, 실제로 진료가 없는 날에도 환자분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저 스케일링 해도 될까요? 어제 갑자기 이가 시렸는데 오늘은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야 될까요? 이런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단순히 치과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오셔야 되는 상황인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는 상황인지 어떤 증상이 생기면 바로 내원하셔야 하는지 생활 속 언어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이게 뭔가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 차이잖아요. 괜히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안 가자니 더 불안하고 그 애매한 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제 환자분들에게 방향을 잡아드리는 것도 치아 주치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 是的，我听说啊，我们医院还有一个特别让人放心的地方，就是我们父子俩同时上阵啊。一位呢是科技派，还有一位呢是我们的经验派，听起来就非常的让人安心。
2: 네, 아버지와 제가 함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임상 경험과 노하우가 강점이시고, 저는 디지털 엑스레이나 3D 스캐너 같은 최신 장비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나 비교적 큰 치료를 계획하실 때는 경험과 데이터 두 방향을 함께 보면서 보다 균형 있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뭔가 한쪽은 경험의 깊이, 또 한쪽은 최신 시스템의 정밀함이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두 번 생각해주는 치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2: 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명의 원장님이 함께 보고 설명해 주니 더 안심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是的，的确如此。我们牙科治疗呢，一旦开始，往往既需要时间，又需要费用，同时呢，还需要很强大的心理准备啊。患者最在意的，其实还是自己的治疗有没有被认真的对待，有没有被仔细的分析。
2: 네, 결국 환자분이 이해하고 납득하시는 치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좋습니다. 병원의 진료 철학만 들어도 왜 환자분들이 신뢰를 보내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 방송의 또 다른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볼게요.
0: 是的，我们在这里呢，还想请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泉州地区呢，有很多的外国邻居，还有很多的多文化家庭。那您是通过什么样的契机来开始正式拓展外国患者的一个诊疗服务呢？
2: 네, 전북, 특히 전주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유학생분들이 치과에 가고 싶어도 언어 문제나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이 망설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도에 전북지역 한중우호동맹협회, 베트남인협회와 인연이 닿으면서 의료봉사와 진료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 진료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 처음부터 겸허 있게 시작하신 거 아니고 현장의 필요를 느끼면서 점점 넓혀오신 거군요.
2: 네, 처음에는 베트남 환자분들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그 후에는 중국과 다른 국적 환자분들로 조금씩 확대됐습니다.
0: 很多人觉得其实看牙表面上很简单，可能就是哎，我牙不舒服，然后张嘴躺下听声音。但是呢，其实在实际的现场当中，外国患者在诊疗过程当中还是会有很多的不同的。那想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您觉得外国患者和韩国患者他们期间最大的不同是什么呢？
2: 가장 큰 차이는 설명 방식과 불안 해소 과정입니다. 치과 용어는 한국인한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국 환자분들은 언어 장벽까지 있으니 같은 내용도 더 쉽게, 더 단계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또 한국의 건강보험 구조나 본인 부담 방식이 본국과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험이 되는지, 최종 비용은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지, 치료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1: 그렇죠. 아픈 것도 걱정인데 설명이 어렵고 비용이 불확실하면 더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 자체만큼이나 설명 과정과 환자분들에게 이해시켜주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역 매니저님들께도 함께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선택지는 무엇인지, 각각의 장단점과 비용의 범위는 어떤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0: 是的，但是我觉得我们作为外国的患者，他们最想要了解的问题还是在外国的患者他们到达医院之后具体的一个就医流程是什么样的呢？
2: 기본적으로는 환자분이 접수하고 나서 환자분의 증상과 불편한 점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분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설명드리고 통역 매니저분을 통해서 환자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주의사항이나 다음 예약 일정, 그 다음에 생활 관리 방법까지 다시 확인해드리려고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통역이 단순히 말만 옮기는 게 아니라 진료 전부터 후까지 전체 흐름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치과는 특히 왜 아픈지, 이 치료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환자분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0: 是的，这一点真的非常重要啊。那说到底呢，我们好的治疗其实不仅仅是要求技术过硬，那更多呢还需要建立在理解和沟通的基础上。
2: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많이 받는 치과 치료는 무엇인지, 또 치료를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0: 那么我们还想要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现在在牙科的门诊里面，患者最常接受的一些治疗项目有哪些呢？
2: 환자분의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은 임플란트 치료 비중이 높은 편이고 젊은층과 외국인 환자분들은 충치 치료나 스케일링, 교정 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1: 임플란트는 이제 정말 흔한 치료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막상 들어보면 여전히 큰 치료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2: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히 치아를 하나 심는 개념이 아니라 환자분의 턱뼈 상태, 잇몸 상태, 씹는 힘, 전신 질환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는 정교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사와 환자분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0: 我们院长刚才说到了啊，年轻人呢可能更多的会做一些蛀牙的治疗，还有洗牙或者是牙齿矫正的咨询。那这背后是有什么样的原因呢？
2: 생활 패턴과 관심사의 차이도 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정기 검진을 미루다가 충치가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외모와 이미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교정 상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또 외국인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스케일링이나 충치 치료처럼 비교적 부담이 적은 진료로 시작하시다가 병원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우리 병원에 신뢰가 생기면 교정치료 상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다가 결국 늦게 오시잖아요. 치과는 유독 내일의 내가 해결해 주겠지 하고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환자분들 많이들 그러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치아는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작은 충치는 초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생길 때까지 미루면 신경치료, 크라운, 심하면 발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是的，这一点呢，我也是深表赞同啊。我个人也是非常害怕一些牙科相关的治疗，所以很多时候我都会觉得忍一忍可能就好了。但是其实我越忍呢，到最后越拖，会变成更大的问题。
2: 아, 맞습니다. 특히 잇몸 질환은 더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통증이 거의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검사해 보면 잇몸뼈가 많이 손상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듣기만 해도 정말 무섭네요. 안 나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2: 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아플 때만 가는 치과보다 1년에 한두 번 점검받는 치과를 생활 속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 是的，很多听众可能也会有这样的一个想法和观点啊，就是如果我不疼的话，我为什么一定要去看牙呢？其实我觉得这个问题也非常的常见啊，很多人就会觉得我牙一定要疼的忍不了的程度的时候，我才想起来要去牙科医院。
2: 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치과는 안 아플 때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문제가 작을 때 발견하면 치료도 간단하고 시간도 덜 들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1: 결국 치과도 건강검진처럼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프기 전에 확인하는 것.
2: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0: 好的，那接下来呢，让我们先来听一首歌的时间。在一首歌过后呢，我们会进入到大家最感兴趣的一个部分，因为呢，也是和实践紧密相关的部分。我们平时到底应该怎么做，才能真正的健健康康的管理好牙齿呢？
1: 对，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 중요성은 충분히 알겠고요. 결국 평소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치아 관리의 기본 세 가지 뭐 정리해 주신다면서는요?
1: 네, 저는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는 하루 세번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전 양치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6개월마다 스케일링과 정기 검진 받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치석 제거만이 아니라 숨어 있는 충치나 잇몸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실이나 치간칫솔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치질로는 치아 사이를 완전히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은 꼭 치실과 치간칫솔을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很多人可能会觉得，我平时只要认真刷牙就足够了。但是刚才听到院长的介绍，说来惭愧啊，我去年买的牙线现在还安安静静的躺在抽屉里面。但是呢，院长还是把牙线放在了一个非常基本的一个管理项目当中。
1: 네, 치실은 선택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치아 사이 충치나 잇몸 염증은 칫솔질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0: 그리고 양치도 무조건 세게 닦는다고 주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양치질 할때 치아를 너무 세게 닦으면 오히려 잇몸이 내려앉거나 치아의 목 부분에 마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양치질의 세기가 아니라 양치질하는 방법입니다.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에 가볍게 밀착하고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2: 刚才啊，院长其实说了一句话，我觉得印象特别深刻啊，也非常的实用，就是刷牙的时候，关键不是用力，而是方法。这句话呢，也值得大家和我一起拿个小本子记下来啊，就是关键不是用力，而是方法。那接下来的时间呢，我们也想问一下院长关于一个儿童牙齿管理的问题。其实我常常听身边的人会说啊，就是孩子的乳牙总会掉的，所以乳牙就可以不用管理，是这样吗？
1: 유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치는 영구치가 나올 자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치가 너무 일찍 손상되거나 빠지면 영구치 배열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0: 그럼 관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직접 양치를 도와주셔야 되고, 아이가 혼자 닦을 수 있게 된 이후에도 자기 전에는 한번더 부모님이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아, 예, 就是说，即使孩子说我已经刷过了，家长呢还是需要再多伸一次手，再帮孩子多刷几下，这样的话呢才能够放心收工。尤其是呢，要在孩子吃完零食之后进行刷牙漱口，还有睡前啊，也一定要进行非常仔细的清洁工作，还有定期检查。刚才我们院长说的都是非常重要的。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간식 먹고 나서 양치나 물로 헹구는 습관, 자기 전에 양치질하는 거는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0: 그러군요. 그럼 이번에는 어르신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임플란트가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해도 됐나?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1: 임플란트는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치료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환자분의 전신 건강 상태에 복용 중인 약물, 그 다음에 환자분의 잇몸뼈 상태입니다. 요즘은 연세가 있어도 건강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당뇨나 고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와 준비를 거치면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啊，虽然说到种植牙齿，我个人心里还是非常的打怵的啊。但是如果真的需要到种植牙齿这一步的时候，就是出现哪些情况的时候，我们就觉得，哎，必须这个牙齿要种植了呢？
1: 틀니가 자꾸 빠져서 식사가 불편한 경우, 씹을 때마다 잇몸이 아파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 한쪽으로만 씹게 돼서 턱 관절까지 불편해지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실 만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모든 치아를 다 임플란트로 바꾸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0: 네, 무조건 크게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생활에 맞게 보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는 아직 치료 전인데도 지갑이 먼저 긴장한다고 느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비용 부담에 대한 말씀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치과 치료는 재료, 장비, 시간, 인력, 모든 게 함께 들어가는 구조라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더큰 불안은 얼마나 나올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치료 옵션, 각 옵션의 장단점, 예상 비용 범위를 최대한 투명하게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치료를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더큰 치료가 필요해지면 결국 비용도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 哎，说到底啊，还是要尽早的去把这些小问题给解决掉。也就是说呢，我们越早的去接受治疗，我们就可以越轻松，同时呢，花费也越少，所需要的时间也就会逐渐的减少。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갑자기 치아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치나 스케일링에 대해 우회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 那院长呢？我们还有很多朋友啊，想再问您一个问题。如果说呢，我们这时候突然牙痛，但是一时间可能比较晚了，或者是我马上会有事情，不能立刻去医院的情况下，我们当下可以采取什么样的应急措施呢？
1: 우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 쪽으로 일부러 세게 씹거나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자극을 반복해서 주는 행동은 통증과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반대쪽으로 식사하시고 미지근한 물이나 가글액으로 입안을 부드럽게 헹궈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음식물이 끼어서 생긴 통증이라면 치실로 조심스럽게 제거해 보는

0: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너무 세게 닦으면 잇몸이 내려앉거나 치아가 닳아버리는 마모증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시린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양치질의 세기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에 45도 정도로 기울여서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양치질로는 양치질만으로 치아 사이 깊은 곳까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啊，也就是说，并不是刷牙的时候越用力越好，而是要掌握一些小小的技巧和方法的。我过去一直都是拼体力在刷牙，所以说呢，今天听到我们院长的一番解释，也是醍醐灌顶啊。那现在真的应该好好的来想一想方法了。另外呢，关于洗牙，其实我也是在原来可能会有一些听到的误解，就是说洗牙会让牙齿变弱，有这样的说法吗？
0: 네,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스케일링 때문에 치아가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는 치료지 치아 자체를 깎아내는 치료는 아닙니다. 다만 치아의 치석이 오랫동안 많이 붙어 있던 분들은 스케일링 후 그동안 치석이 가려져 있던 치아 표면이 드러나면서 일시적으로 시린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환자분들은 스케일링해서 치아가 상했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원래 있던 치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아,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려져 있던 상태를 드러내고 정리해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치료를 하면 나빠지는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那么院长，你能不能给我们的听众朋友再介绍一些基本常识，让大家能够在洗牙之前了解到，可能会更加安心一点的知识，跟我们分享一下好吗？
0: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치석이 많이 끼어 있으면 스케일링 과정에서 피가 조금 날수 있는데 이런 과정은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 후 하루 이틀 정도는 너무 딱딱하거나 아주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면 잇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스케일링은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내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한번 크게 하고 끝이 아니라 정기 검진의 필수 코스처럼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0: 네, 정확합니다.
1: 아, 很多人现在会在洗牙之后啊，觉得我现在牙齿很干净了，应该暂时没什么问题了。但是实际上，就在洗牙之后，后续的管理反而是更加重要的，是吗？
0: 그렇습니다. 스케일링은 말하자면 청소입니다. 청소를 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면 그 뒤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후에는 양치질을 조금 더 꼼꼼하고 치간 칫솔을 사용을 더 꾸준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오래 밀었다가 한 번에 많이 제거한 경우라면 다음 점검을 너무 늦추지 말고 6개월 이내에 다시 확인받는 걸 권장드립니다.
2: 결국 스케일링은 끝이 아니라 평소 관리를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군요.
0: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好的，非常感谢院长啊！通过这样的一个时间来让我们了解到了很多牙齿健康和治疗方面的内容。那接下来的时间呢，我们再用一首轻松的歌曲，让我们从诊疗椅旁边，然后转到是我身边的这位车海鲜经理身上。我们稍后呢，会对我们的车经理进行访谈。
2: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우리 차혜선 매니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혜선 매니저님,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大家好，我是在邮递泉州孝子牙科负责中文患者相关服务的车海鲜。我的工作范围包括中文口译、预约、治疗过程说明以及治疗后的注意事项说明。我希望能在中国患者中进入牙科体系的同时，陪在他们身边，不让他们迷路，也尽量不让大家被一连串陌生的专业词语先吓一跳。
2: 陪在他们身边，不让他们迷路。哎，这是多么温暖且有力量的话语啊！听起来就让大家觉得非常的安心啊。那么，中国患者通常会接受一些什么样的治疗？他们对韩国牙科又会留下哪些比较深刻的印象呢？
1: 中国患者对种植牙、牙齿矫正、美白、瓷器面等偏重美观效果的治疗，通常会更感兴趣一些。也有不少人是听说在韩国做矫正会自然又精细，通过朋友介绍过来的。咨询时，大家经常会问治疗要多久，会不会很影响日常生活，脸型会不会有很大变化呢？这个时候，如果院长拿出牙齿模型或照片，一步一步的解释，他们就会更容易理解。原来我的牙齿也会经历这样的变化过程，心里也会安定很多。另外呢，很多中国患者也会觉得，韩国牙科的一个优点是咨询比较充分，预约系统也会很完善。
0: 맞아요. 중국 환자분들은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기대도 함께 갖고 오시는군요. 그럼 기억에 남는 사례도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让我印象很深的是一位中国留学生，他因为牙齿严重疼痛的，到晚上都睡不好。后来作为急诊来到牙科的时候，检查后发现，因为拖的时间太久，最近已经到了需要做种植牙的程度。他一开始感觉非常不安，一直担心在韩国接受这种手术真的可以吗？于是我跟着院长的说明，再用中文慢慢跟他解释为什么发展成现在这个状态，接下来要经历哪些步骤，费用大概多少，时间需要多少。他最后决定了接受治疗，等种植稳定之后，他笑着跟我说，原来在牙科看牙也可以，没有那么的可怕。后来呢，他又介绍了五位朋友一起来看牙，这让我感到非常感动。一个人的安心，真的会慢慢变成更多人的信任。
2: 哎，是的，我们一个患者的安心，最后延伸到他身边的其他患者的信任，这也是一个非常有成就感的事情啊。那我还想问一下我们的车经理，那在您做这份工作的时候，您最大的感受是什么？在什么时候会比较有成就感？那什么时候又会觉得比较辛苦呢？
1: 我最常感觉到的是信任一点点积累起来的过程。患者第一次来医院的时候，表情通常很紧张，提前问一些问的时候也会很小心，连笑都感觉非常客气的那种感觉。可一旦他们进行了几次治疗之后，他们就会开始说：“今天有点不舒服，所以我过来了。”上次解释的内容。我还记得，我朋友也想来这里看一看。那种时候，我很清楚地感觉到，他们已经开始信任我了，也开始信任这个牙科了。最辛苦的时候，还是患者拖得太晚来的时候。明明如果能早一点来，也许简单处理更可以快一点。但一拖再拖，必须到拔牙的程度，或者需要大手术，心里总是觉得可惜。不过即使是在这种情况下，只要我们一起把心态稳下来，一步一步解释清楚，最后很多患者还是对我们说：“我相信你们，愿意交给你们。”那种时候，我会觉得非常有意义的。
0: 듣기만 해도 마음이 같이 무거워졌다가 또 다시 좀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싶으신지, 또 유디 던주 효자 치과에서 이런 일까지 해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도 있으실까요?
1: 네, 如果可以的话呢，我很希望 继续做下去。到现在为止，积累下的经验已经不是只是翻译的本身，而是让我更清楚地知道中国患者通常会在哪些地方感觉困难，哪些内容需要先讲清楚，他们才真正的安心。然后以后有机会，我也很希望能和医院一起面向中国社群做一些牙齿健康讲座或者线上直播咨询。比如可以用中文分享在韩国看牙前最好知道的几件事情，开始做牙齿矫正前需要了解什么，保险和非保险项目的基本概念等内容。那样的话，牙科对大家来说也许会变成一个更近一点更愿意开口提问的地方。
2: 哇，这个设想真的是非常值得期待啊！我也希望在我走进牙科医院的时候，我不是害怕，而是我觉得多了一份安心。那想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您听到员工有这样的计划的时候，您心中是什么样的感受呢？
3: 네저희입장에서는너무든든하고고맙습니다저희가진료실안에서만할수있는일은한계가있습니다그런데이제매니저분들이커뮤니티와연결해주신다면저희도그안에서더많은역할을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마지막으로한국에계신중국청취자분들께짧게한마디부탁드릴게요
1: 很多한국生活的中国朋友们常常会因为怕听不懂说明，觉得过程太麻烦，而一直忍着不去看牙。但牙齿问题越往后拖，往往只会变得更复杂，更疼，也会更贵。所以呢，只要觉得哪点有一点不舒服或者不对劲，都不要一个人闷着和牙齿较劲，先去咨询一下再说。我真的很想告诉大家，现场是有人可以帮助翻译，可以帮助沟通，所以大家不要太害怕。
2: 好，谢谢赤经理给我们今天进行的这样一场非常真诚的分享，那同时呢也给我们分享了很多很温暖的故事，相信呢也会给我们的中国听众朋友们带来实际的帮助。
0: 오늘이야기전체를쭉듣다보니까치과진료에서중요한건단순히치료기술만이아니라환자가이해하고안심하고꾸준히관리할수있도록돕는과정이라는생각이듭니다원장님께다시여쭤볼게요저희그외국인진료를포함해서결국가장중요한키워드하나를꼽는다면무엇일까요
3: 저는환자분들과의소통이라고생각합니다아무리좋은장비와좋은기술도중요하지만환자분이충분히이해하고참여하는치료가되어야환자분들의불안이줄어들고결과도좋아집니다그래서저희는치료전치료중그다음에치료후를통틀어왜내가이치료를받고있는지지금무엇을하고있는지어떻게하고있는지를가능한쉽게설명드리려고하고통역매니저님들이그사이를잘이어주고계십니다
2: 啊，今天我们整场节目最核心的词儿好像就是沟通了。那我相信对我们正在收听节目的朋友来说也非常的有共鸣。那我们的节目呢也逐渐接近尾声，接下来我们想请我们的院长还有我们的赤经理两位分别给我们的听众朋友们留下一句话，可以吗？先请院长。
3: 치아는한번잃으면원래대로되돌리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참다가참다가한번에이렇게가는치과가아니라정기적으로점검받는치과를환자분들삶속에두셨으면좋겠습니다오늘방송을들으시고나도한번점검받아봐야겠다라는생각이드신다면가까운치과든어디든부담없이상담받아보시길권장드립니다
0: 네감사합니다이어서우리차혜선매니저님도한마디부탁드립니다
1: 很多朋友在韩国生活时即使身体已经不舒服了也会因为害怕听说明觉得麻烦而一直忍着但牙齿问题放着不管只是会越来越难越来越贵也会越来越疼的所以只要感觉到哪里不对请不要有负担也不要等着牙齿先替你发炎要一定要先从咨询开始
2: 哎，我们今天呢和优地泉州校子牙科的孙孝俊代表院长以及担任中国翻译的车海坚老师一起和我们聊了牙齿健康的重要性，也聊了为外国人和多文化邻里提供诊疗支持的现场故事。 那语言和文化可以是不同的，但是我相信啊，疼痛肯定是一样的。微笑呢所带来的珍贵感受也是相同的。希望通过今天的节目呢，我们能真正的成为大家开启关心自己的牙齿、关心家人的牙齿这样的一个小小的契机。
0: 그냥 이렇게 끝나기에 좀 아쉽잖아요. 자, 끝나기 전에 몇 가지 질문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원장님께 그 정기 검진은 보통 얼마나 자주 받는 게 좋을까요?
3: 이게 환자분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 오셔서 정기 검진 받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다만 잇몸 질환이 있거나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더 자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스케일링은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양치 잘하면 안 내도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3: 아, 양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치석은 생깁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고 잇몸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치료입니다.
0: 그리고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되게 치과를 무서워하잖아요, 되게. 그러면 이럴 때는 부모님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3: 치과를 겁주는 장소처럼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치과에 그 윙 들어가는 기계 소리나 아니면은 통증 때문에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플 때 처음으로 치과를 오는 것보다 가벼운 검진부터 편하게 치과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임플란트 상담 전에 미리 준비해 가면 좋을 게 있을까요?
3: 환자분들이 지금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면 그 약물에 대해서 알아오시면 좋고요. 현재 앓고 있는 질환, 과거 병력 등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약 복용 여부는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0: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차혜선 매니저님께도 여쭤볼게요. 외국인 환자분들이 예약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건 무엇인가요?
1: 他们最常问的是有没有翻译，费用大概多少。另外，也有不少人会担心第一次会不会很陌生，能不能真正听懂说明。
0: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원장님, 그 환자분들이 치과를 자꾸 미루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 봤을 때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치과 방문을 미루는 주된 원인은 첫 번째로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미루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바쁘거나 혹은 비용이 부담돼서 아니면 치과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리고 치실은 정말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귀찮아서 빼고는 분들도 있잖아요.
3: 아무래도 이제 양치질도 하고 치실도 하고 하려면은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만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특히 자기 전에는 꼭 사용하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양치질만으로 닿지 않는 치아 사이사이를 치실은 관리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0: 우리 차혜선 매니저님께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외국인 환자분들이 한국에서 치과를 이용할 때 꼭 기억하면 좋은 팁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1: 네. 只要出现症状就不要拖太久，先去咨询一下会更好一点。
0: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에게 공동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오늘 방송 듣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씩만 꼽아주신다면은요?
3: 오늘 밤은 자기 전에 양치질을 더 꼼꼼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不要觉得只刷牙就够了，也可以从今晚开始把牙线或者是牙间刷一起用起来。
0: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에게 청취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들 대상으로 관련 대학교에서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是的，最后呢，我们再向大家提供一个非常实用的信息啊。目前呢，面向在韩居住的中国留学生，相关高校呢正在提供免费的心理咨询服务。
0: 만약여러분이전북대학교우석대학교군산대학교원광대학교등에서재학중이라면휴학도상관없습니다각대학교상담센터를통해서중국어1대1심리상담을예약할수가있습니다
2: 是的，如果您在全北大学、幼师大学、群山大学、元光大学等学校就读的话呢，都可以通过各校的咨询中心来预约一对一的中文心理咨询服务。
0: 상담내용에는연애뭐인간관계우울과불안문화적응등우리학생들이현이흔히겪는심리적어려움이포함되어있으며모든상담은전문상담사가진행합니다
2: 是的，我们的咨询内容呢，包括恋爱、人际关系，还有我们心中的一些抑郁和焦虑，还有一些文化适应等留学生常见的心理问题啊。所有的这些咨询呢，我们都会由专业的咨询师为大家进行。
0: 同时，상담내용은엄격한비밀보존원칙에따라보호되면교수나주변사람에게전달되지않으니여러분안심하고이용하실수있습니다
2: 大家呢在咨询的过程当中，我们也会全程的为大家进行保密，那不会转达给您的教授或者周围身边的人，这一点呢大家可以放心使用。
0: 유학생활에서스트레스나외로움느끼거나감정적으로어려움을 겪으신다면혼자버티지마시고전문적도움을구해보세요
2: 留学生活当中，如果你也感到有压力，或者呢感觉孤独，或者呢在我们的情绪上遇到一些小小的坎儿过不去的时候，请不要一个人硬撑，可以尝试寻求我们专业的帮助。
0: 본서비스는전액무료이면예약은본인소속대학교상담센터를통해서진행하실수있습니다
2: 是的，我们的服务呢是完全的免费的，预约呢可以通过本人所属大学的咨询中心进行了解和咨询。
0: 오늘은유디전주효자치과순효준대표원장님그리고중국담당차혜선매니저님과함께치아건강과외국인다문화진료이야기를나눠봤습니다오늘이야기를통해다시한번느끼게되는것은치과진료에서중요한건단순히치료만이아니라이해와설명그리고안심하고치료를이어갈수있는따뜻한소통이라는점입니다
2: 今天的节目里呢，我们不仅聊到了牙齿的健康，也聊到了在韩国看牙齿，很多外国朋友和多文化家庭真实会遇到的一些困难和我们能给大家提供的帮助。其实啊，无论是语言还是文化有什么不同，我们对于疼痛的感知是一样的，同时呢，我们对于微笑的珍贵也是一样的。希望通过今天的节目，大家可以从我们今天的节目出发，重新关心起自己的牙齿健康，也勇敢地迈出咨询的第一步。
0: 치아는아프고나서야사는것이아니라아프기전에미리살펴보고지켜야하는건강의한부분이라는점도꼭기억해주시면좋겠습니다
2: 是的，如果听完今天的节目，您可以下定决心，我今天一定要好好刷一次牙，或者呢，我在接下来有空的时间，我要预约一次全面的牙科检查。那我觉得今天的节目就非常的有意义了。
0: 함께해주신두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
2: 也感谢各位听众朋友的陪伴和支持。
0: 한종통일라디오지금까지함께해주셔서감사합니다
2: 这里是韩中同心广播，愿大家都拥有健康的牙齿，安心的生活，还有灿烂的笑容。我们下期节目再见。
0: 인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 인디 전주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준비한 팀과 노래는 국악예술단 고창입니다. 국악의 성지 고창, 특히 판소리의 고장이라고 더 잘 알려진 고창의 그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독립 신재우 선생의 뜻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뜻을 모아 만들어진 예술단체가 바로 국악예술단 고창입니다. 정호영 대표가 이끄는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 말어라를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만날 팀은 클래식 4인조 디네트입니다. 디네트 앙상블 혹은 앙상블 디네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악기 구성이 특이합니다. 기타와 현악기 구성이에요. 클래식 기타 조성현 씨를 중심으로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가 함께 앙상블을 꾸미고 있습니다. 팀 이름이 궁금하실 텐데 앙상블의 이름 디네트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소꿉놀이, 가벼운 식사라는 뜻으로 소꿉 친구들이 모여서 관객들에게 연주를 소꿉놀이 혹은 뭐 가벼운 식사처럼 선물을 해드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기 특성에 맞게 곡을 재해석하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기존 구성에서는 느낄 수 없는 뚜렷한 이 앙상블 디네트만의 색채를 선보이는 점이 특징인데요. 제가 들어보기엔 국내외 어떤 연주에서도 접하지 못한 신선함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또 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듣기 원하는 관객들의 목마름이 있으실 텐데 그 목마름도 해소해주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 디네트의 자작곡을 준비했는데요. 헤이즐넛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정호영 대표가 이끄는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앙상블 디네트의 헤이즐넛 두 곡입니다.

내던져 하늘이 꽃이라고 죽은 사람 살아나랴. 그러니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앙상블 디네트의 헤이즐넛 두 곡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팀 소개하겠습니다. 밴드 라운입니다. 보컬의 민병훈, 피아노의 류원우, 드럼의 한웅희, 베이스의 김누리, 기타가 두 명입니다. 박지우, 류종구, 기타 두 명의 밴드 라운입니다. 라운의 노래 브라이트를 준비했는데요. 라운의 브라이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라운스럽고 좋은 밴드 음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2024년에 발표한 라운의 노래 브라이트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드릴 팀은 레드소울 피버입니다. 유행은 돌고 돌아서 반드시 돌아오는 법, 뜨거웠던 80년대 사운드와 정서를 레드소울 피버만의 개성으로 재탄생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이 되면 학교 끝나자마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향하는 사춘기 소녀의 심정이 잘 표현되었다. 80년대를 뜨겁게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헌정곡이다 라고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레드소울 피버의 노래 중에서는 롤러장에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두 곡입니다. 밴드 라운의 브라이트, 밴드 레드소울 피버의 롤러장에서.

와, 그 시절 감성이 아주 충만한 그런 음악이었죠. 자, 밴드 라운의 브라이트, 밴드 레드 소울 피버의 롤러장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소개해드릴 음악가는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라는 곡입니다. 가야금과 기타 두 악기의 앙상블을 중심으로 바람을 따라 떠나는 여행 같은 음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의 악사는 가야금 연주자 백은선 그리고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안태상 이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랜 시간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며 정리한 곡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퓨전그룹 오감도 그리고 써니 앙상블에서 호흡을 맞췄는데요. 이 두 사람이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야금 소리의 매력과 그루브한 기타 사운드가 더해진 바람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가야금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드릴 팀은 밴드 세라입니다. 이준호 보컬, 그리고 정호석 키보드, 기타의 유민상, 그리고 드럼의 홍성연, 베이스의 오정우로 구성된 밴드 세라의 노래 중에서는 월파루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가야금 백은선 씨의 바람의 악사, 밴드 세라의 월파루.

자, 갈금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밴드 세라의 월파루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만나는 우리 지역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 플레이 인디 전주, 저 이백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만나볼 새로운 아티스트는 싱어송라이터 신민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진실된 목소리로 진실된 음악을 하는 싱어송라이터 신민수입니다. 저는 3인조 보컬 그룹 오렌지 문으로 시작해 현재 솔로 가수 신민수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그룹 오렌지 문에서 보여주었던 R&B 스타일과는 정반대되는 차분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저의 음악은 멜로디나 음악적 구성뿐 아니라 음악이 주는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가사 전달에 힘을 실어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신민수의 어느 특별한 날 준비했고요. 자, 이어서 심나영 밴드를 만납니다. 청춘들의 어느 한날의 힘들었음에 대하여 숱한 기준들에 부딪히고 부딪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되돌아본 스스로에게 위로와 공감을 또 점진해 나갈 우리의 행복 그리고 돌아본 순간이 우리의 빛나는 청춘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영원했음을 바라는 청춘 예찬을 담아내는 앨범입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는 앨범 가운데 오늘 전해드릴 노래는 심나영 밴드 요즘에는 SNY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심나영 밴드의 Far Away를 준비했습니다. 두곡 이어드리죠. 신민수 어느 특별한 날 심나영 밴드의 Far Away.

신민수의 어느 특별한 날, 그리고 심나영 밴드의 Far Away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 오감도입니다. 오감도는 2003년 전라북도에서 결성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월드 뮤직 단체인데요. EBS 스페이스 공감, 전주 세계소리 축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감도가 지향하는 음악은 현실과 괴리감이 적은, 그러면서도 신선함을 안겨주는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경계와 경계를 넘나들면서 음악에 대한 선입견을 부드럽게 포용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오감도의 음악 중에서 봄날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아티스트 하와곤입니다. 하와곤의 곡 Merry Christmas with You인데요. 서로를 향해 더욱 커진 마음으로 올해에도 함께 맞이한 크리스마스에 연인에 대한 감사와 기쁨,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소망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고백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자, 크리스마스에 들으면 더 좋을 음악인데요. 일단 이 뮤지션을 소개해드리죠. 하와곤입니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오은하와 밴드 기타리스트 출신이자 프로듀서 겸 사운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손민곤. 이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2인조 팀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음악적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있고, 그 안에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와 감성을 밀도 있게 녹여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정성을 모토로 누구나 쉽게 기억되는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와곤의 최대 장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와곤 피처링 송은채의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유 준비해 드릴게요. 자, 두곡 이어드립니다. 오감도의 봄날, 하와곤의 Merry Christmas with You.

함께한 노래 오감도의 봄날, 하와곤의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유 피처링 송은채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 오칠입니다. 오칠. 예,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것보다도 국내에서 전국구로 혹은 뭐 국외까지 예, 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팀인데요. 스스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스스로 날뛰는 두 동물 밴드 오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2019년 1집 앨범 O2Animals에 이어서 4년 만에 2023년 정규 2집 앨범 The Burning City를 발매했죠. 오칠 2집 The Burning City는 불타고 폐허가 된 도시에서 홀로 살아남은 자가 들려주는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쁜 도시에서 겨우 살아내고 있지만 텅 빈 집에 돌아오면 이내 쏟아지는 우울감, 막막함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정상성에 맞추려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Something Wrong을 예, 준비했다고 하고요. 예, 앨범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길 또 추천을 드리고 이어서 소개할 팀은 밴드 외사단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던 토리 밴드가 이름을 외사단으로 바꾸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낯선 이름에 놀라실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토리 밴드로 활동해오다 이번 싱글 만개를 기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외사단 이름 멋지지 않나요? 라고 소개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요. 길모퉁이에서 피어난 작은 꽃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마음을 담아 4월의 꽃을 노래합니다. 라고 하면서 외사단의 노래 만개를 발표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자, 두 곡 이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우리 지역 뮤지션들의 음악으로 가득 채워주는 특별한 오후 플레이 인디 전주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백희였고요. 오늘도 좋은 오후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네, 좋습니다. 닌건이. 환영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학의 촬영
0: 언니.
1: 이영학의 촬영 언니. 맞습니다.
2: 오늘 오늘 잘하신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2: 네. 네. 네. 아,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고.
0: 예. 네.
2: 아, 이렇게 또 환영합니다.
1: 맞습니다.
2: 네. 아, 네. 지난달에 이제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0: 네.
2: 정말 아쉬웠거든요.
0: 어, 보고 싶었어요.
2: 진짜 보고 싶었어요.
0: 네.
1: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월이 바뀌었어요, 지금.
0: 예.
1: 감사히 바뀌고.
0: 다리 또 바뀌었어요.
2: 6월 예.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6월입니다.
2: 예, 네. 첫째 주 목요일 6월 4일에 지금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심장을 월드컵 시작합니다.
0: 오, 필승 코리아 빰빰. 오, 필승 코리아 빰빰.
2: 예. 우리나라 경기는 언제부터인지 제가 아직
0: 체크해 봐야겠지만
2: 네.
1: 너무 신나요.
2: 근데
0: 맞습니다.
1: 제가
0: 네.
1: 1학번이에요.
0: 아.
1: 길거리에서 밤새도록 예. 이렇게 놀 수 있었던.
0: 야. 네.
1: 그 02년생, 02년생들.
0: 예. 네.
1: 그때 너무 재밌었다. 01학번.
2: 아, 01학번. 아. 아니, 이제 이게 축구가 네. 전 세계의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이상하게 남자의 DNA에 축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자와는 또 다른
0: 네.
2: 물론 여성들도 축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긴 하지만 남자에게 축구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겠습니다.
1: 아, 전
2: 남자에게 꼭, 축구란?
1: 전 꼭 그렇지 않아요.
2: 아, 그래요?
1: 네, 저는 진짜 그 뜨개질 좋아하고
0: 오, 어떻게 예
1: 축구는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0: 네.
1: 제가 그 정도 제가 저 축구를 좋아하는 계열은 아니더라고요.
0: 자동차를
1: 좋아하고 막 그러지
0: 않나요? 네. 그런데 일단 월드컵 때는 그렇게 뜨겁게 거리에
1: 아,
0: 나가셨다.
1: 응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 응원하는
1: 축구 종류 중에 뛰는 네. 것보다 네. 그걸 응원하는 걸 좋아해요.
2: 네.
1: 어, 나 좋아하네. 그래, 선수만 생각한 거죠 제가.
0: 네. 맞습니다.
2: 백희 씨, 남자 축구란 뭐라고
0: 남자에게 축구란 어떤 본능적인 스포츠인 것 같아요. 어. 예, 본능에 가까운. 왜냐면, 뛰고, 뭐, 달려다니고 하기에,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산으로 들러 뛰고 놀러 다니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 작은, 그런데 그 작은 운동장도 없지만, 요즘에는, 예.
1: 누군가를 설득시켜봤어요. 축구하지 말라고 했을 때.
0: 그러니까요.
1: 낭만적으로 잘 표현하는
0: 네. 예, 그런 식의 어떤, 요, 여기를 다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2: 네.
0: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하고 또 규칙도 알려주고
1: 네. 근데 되게 설득적인 예, 예. 게 시골에서 저희 예. 학교는 제가 초등학교가
0: 네.
1: 100m가 안 되는 초등학교예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 그래서 100m 달리기 하면 한 바퀴 뛰고 조금 더 달려야 돼요.
0: 아,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1: 시골을 하면
0: 네.
1: 넘어가요.
0: 네. 맞아요. 네. 네.
1: 그때는
0: 네.
1: 전반전 후반전 시간을 안 지키고 하던 시절.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냥 저 멀리서 누구야 밥 먹어라
0: 할 때까지 할 때까지. 아 저랑 진짜 그런 추억들이 비슷해요.
1: 아, 나 축구 좋아하네요.
0: 네.
1: 아, 저 축구 좋아합니다.
0: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2: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0: 네.
2: 월드컵 때는 누구나 뭐 이렇게
0: 하지만 예. 네.
2: 보통 때 막 해외 리그를 막 새벽 시간인데도
0: 아 보는 분들.
2: 네. 이런 분들 있거든요.
0: 전 주변에는 그런 많죠. 네. 아, 저는 안 좋아합니다.
1: 아, 그죠.
0: 네. 저는 뭐 손흥민 경기가 이제 결과만 저는 보는.
2: 네네.
0: 네.
2: 저도 월드컵 말고는.
0: 네.
2: 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0: 아, 네.
2: 지금 메이저 대회.
0: 네네네.
2: 하고 있잖아요.
0: 네. 하는 줄도 몰랐는데요. 예. 네.
1: 놀랐어요?
0: 놀라지 마시라고요? 네.
2: 네. 축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0: 아.
2: 우리나라 경기가 있으니까 이제 보게 되는 정도지.
0: 네.
2: 예.
0: 네.
2: 그래서 그러니까 축구를 보면 너무 단순해서 지루해.
0: 아.
2: 예. 네. 근데 그게 재미야라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0: 네.
1: 야.
2: 야구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그냥 옵사이드 정도만 알면 누구나 즐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단순 하면서 재밌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근데 뭉쳐야 찬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아, 네. 사실은
1: 뭉쳐 찬다.
0: 맞아요.
1: 안정환 감독이 네.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0: 맞아요.
2: 정말 되게 간단하지 않다. 저도 안 보게 된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2: 네. 그래서 뭐 골 때리는
1: 그죠.
0: 네. 예. 골 때녀. 골 때녀. 네.
2: 근데 어쨌든 월드컵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만은
0: 아유, 그럼요. 그럼요.
2: 예. 저 같은 사람도 월드컵은 기다려지고
0: 그렇습니다.
2: 새벽 경기이지만 보게 되는
0: 일정을 좀 알려 드리면 6월 12일에 체코전. 한국 대 체코전. 예. 그렇습니다. A조. A조. 세 번. 예, 예. 체코가 12일이고요. 19일이 멕시코. 25일이 남아공.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 체코하고 남아공을 무조건 잡아야.
0: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멕시코는 조금 예, 강적이고. 네.
2: 제가 일단은 목표겠네요. 네. 우리 그러면 우리도 예상 한번 갑시다.
0: 네.
2: 권희 씨. 몇 강까지 갈 수 있습니까?
1: 저요?
2: 네.
1: 아, 이번에 좀 잘할 것 같습니다.
2: 아,
1: 저는 네. 느낌이 16강은 그냥 갈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2: 잠깐만, 지금 이게 48개 팀으로 늘어났잖아요.
0: 네.
2: 조별예선을 통과하면 32인가요? 보통은 조별예선 통과 그렇죠, 16강이잖아요. 네. 48개 팀이라.
1: 아, 그래요?
2: 네. 이번부터 48개 팀으로 늘어났거든요.
1: 야.
2: 그러면 조별예선을 통과하면 32, 그 다음에 16 이렇게 가는 건가요?
0: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네.
2: 그러면 16강까지는 갈 수 있다.
1: 그래, 좀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2: 네. 바람도 들어있고 네.
1: 나라에 좀 그런 일이 좀 벌어지면
0: 일단 ESPN이랑 뭐 CBS 스포츠 등을 보면 32강은 무난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2: 왜냐면 죽음의 전은 아니니까
0: 본선 토너먼트까지 가게 되면 16강과 8강인데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느냐 지금 그게 지금 관건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1: 느낌상 좀 잘할 것 같아요.
0: 네. 저는 뭐 8강 정도 한번 조심스럽게. 예. 왜냐면 지금 이번에 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쏜. 쏜.
1: 아, 쏜이 형 나와요?
0: 쏜 이강인. 예.
2: 이강인.
0: 예.
2: 또 그 누구 있죠?
0: 황희찬. 예. 맞습니다. 약간 유럽파들이 좀 있어 가지고. 예.
2: 근데 진짜 부상이 많거든요.
0: 아, 그렇죠. 네.
2: 부상이
1: 다치고
0: 그렇습니다. 다치지 않고 예 끝까지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2002년을 또 기억하면서
2: 부담을 주고자 한 마음은 아닌데
0: 네.
2: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있으면 선수들은
0: 그럼요. 네. 아유 그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선수가 부담 가진 게 낫지 관객이 부담 가는 게 낫습니까?
1: 홀로 오시면
0: 네.
1: 저희 방송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0: 진짜 이거 대단하다.
1: 이거
0: 대단하다. 이거 대단하다. 와.
1: 홀로 오려고 난리 나네.
0: 난리 이거 아우. 이야, 네.
1: 난리 납니다.
0: 와.
2: 이강인 뭐 우연히 옵니다.
0: 네.
1: 지금 다들 난리.
2: 진짜.
0: 네.
2: 월드컵 얘기하니까 또
0: 그러니까요. 네.
2: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2: 네. 선전을 기원하면서
0: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2: 그래서
0: 네.
2: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 건희 씨가 추천한
0: 괜찮은 건희
2: 축구 관련
1: 축구.
0: 예. 생긴 게 얼굴이 지금 축구공 느낌이 나요. 축구공 느낌이.
2: 네. 공찬 거는
1: 네.
0: 예.
2: 축구라고 하긴 그렇고.
0: 네.
2: 사회인 정도는 돼야
0: 네.
2: 뭔가 좀 한 거잖아요.
0: 아, 예, 무시할 수 없죠. 네. 무시할 수 없죠.
2: 아니에요?
1: 아니, 그게 너무 좋고.
0: 네.
1: 제가 초등학교 느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어진 것 같은데.
0: 네.
1: 훈련소를 겪으면 무한 체력이 내 삶에 찾아와요.
0: 맞아요.
1: 네. 그때 축구공을 네. 한 개 던져놓지 않아요.
0: 3개
1: 정도.
2: 몇 명이
1: 훈련 받으러
0: 다 들어가는 거죠.
1: 네. 세 개를 던져놓고 네. 하는데 4시간 때도 숨이 안 차요.
0: 와.
2: 네.
0: 네. 아, 이건 뭐 포지션도 없고. 네. 네. 그러니까 그 대신 그 멈춰 있을 수는 없어요.
2: 네.
1: 맞아요.
0: 가만히 있으면 네. 정말 혼나거든요.
2: 네. 네. 네. 아, 훈련 아니 그 군대에서요.
0: 네, 네, 네.
2: 저는 대학 때 그게 그렇게 기억나요. 여자들이 뭐 축구하는 네. 뭐가 있겠습니까?
0: 네.
2: 이제 그 동아리
0: 네.
2: 학교 방송국에서 이제 MT 아니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고 대신 여자 선수들은
0: 네.
2: 공을 잠깐 들고 10초간 뛸 수 있게.
0: 아.
2: 들고 뛰 뛸 수 있는 거예요.
0: 선수들 옷을 잡아도 잡고 끌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잡아도 되고.
2: 어.
0: 네. 어떡하지?
2: 앉는 순간 10초간 뛸 수 있어요.
0: 어.
2: 그래가지고 골템까지 뛰죠.
0: 네.
2: 그거 이제 찹니다. 예. 이걸 했어요.
0: 이야.
2: 30명이 그걸 개떼 축구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 있어요.
0: 장난 아니다.
1: 상상만 해도 재밌네.
0: 네.
2: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0: 와.
1: 재밌겠다. 왜 안 부르셨어요?
0: 네. 정말 인간적이네요. 예.
1: 아프 잘 기다렸다. 월급 진짜 재밌었어요.
2: 축구를 했던 재미난 추억이
1: 재밌었을 것 같아요.
2: 대학 때는 축구 안 하셨어요?
0: 대학 때는 축구 하지 않았어요.
2: 농구 하셨어요 그러면?
0: 아, 대학 때는 저는 계속 밴드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이 운동장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
1: 응원팀이었네.
0: 땀을 흘리고 저 왜 하니 저거? 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 약간 멋있 스스로가 멋있음에 빠져서
1: 아,
0: 예, 그 축구하는 광경들을 되게 약간 조롱했던
2: 아, 예,
0: 좀 뭐 하는 거야?
2: 예. 농구 오빠 좋아했던 거 알아요?
0: 엄청 좋아했죠. 예.
2: 농구 오빠 그때 축구보다
0: 농구 오빠 네. 멋있죠, 멋있죠. 예.
1: 농구가 좀 멋있는.
0: 맞아. 빠바밤 빰빰 빰빰 빰빰 마지막 승부.
2: 농구 하고 있으면 하염없이 계단에 앉아.
0: 정말 멋있죠. 예. 네.
2: 자, 그러면 축구 관련 영화.
0: 야, 축구 관련 영화.
2: 네.
1: 아, 저는 그 네. 드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0: 아~ 드림.
1: 네,
0: 아.
2: 최근작이죠.
0: 네.
1: 그런가요?
2: 네. 비교적
1: 아, 그래?
2: 강서준 아이유 나왔던.
1: 네. 아, 그러면.
2: 홈리스,
0: 네.
1: 그러네. 그럼 되게 했는데.
2: 네. 24년인가요?
1: 아, 네. 홈리스 분들한테 오래 제 관심이 있다가
2: 네.
1: 그분들이 이제 뭔가 재활하는 거에 있었는데
0: 네.
1: 다큐로 이걸 제가 먼저 접했었거든요.
0: 아,
1: 다큐로 접했었고
0: 예.
1: 다큐가 나왔었는데 그걸 네. 영화한 거예요.
2: 아,
0: 아~
1: 네, 싫어하죠, 싫어.
0: 네, 싫어하죠, 싫어하죠.
1: 실제로 이
2: 네.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 줄 몰랐어요.
1: 이 홈리스 분들의 월드컵이 국내가
0: 네. 네.
1: 이게 국외
2: 큰가봐요.
1: 예, 전 세계
0: 네. 네.
1: 전 세계
0: 홈리스 월드컵.
1: 아,
0: 네.
1: 아, 이 엄청난 거죠. 바닥까지 가본들 가본들이야.
0: 네.
1: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0: 야.
1: 규칙을 처음에는 잘 안 지키시죠.
0: 네.
2: 영화에서 네. 그런 장면 나오죠.
1: 네, 그런 장면.
0: 네, 맞아요, 많이 나오죠.
2: 네.
1: 훈련된 그런 상황이지만 영화를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네네.
1: 자, 드림이라는 영화는요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대회 이야기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저
0: 네.
1: 관심 있었다면 찾아서 금방 접할 수 있었을 텐데
0: 네.
1: 여러분들이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거를 한번 쳐보시면 생각으로 와 이게 되게 활달하게
0: 네.
1: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월드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국제대회고 노숙이 주거 취약 계층들의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됩니다. 이분들이 국가대표 타이틀입니다.
2: 네. 얼마나 동기부여를
0: 네. 이거 하려고 다 집 나왔죠?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1: 아, 영화에서 예. 보면 예. 집 나왔으니까 가족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0: 네.
1: 아빠가 국가대표가 어느 날 돼서
0: 네.
1: 아빠의 경기를
0: 네. 다시 연결되는 네. 네.
1: 저기게 피해가 될까봐 나왔지만 좀먼 시간 동안
0: 맞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사연이 있죠.
1: 네. 그 네. 속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서 뜻하지 않게 월드컵 팀 감독을 맡게 된 축구 선수 윤홍대.
0: 네.
1: 말씀하신
0: 박서준 배우. 박서준 배우.
1: 네, 박서준 네. 배우. 예. 좋아하세요?
2: 괜찮습니다.
0: 네.
1: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0: 전 좋아해요.
2: 네, 박서준 배우가 축구
1: 네. 몸도 좋더라고요.
0: 네, 키도 키도 크고. 네. 네.
1: 그 인터뷰에서 보면은 네. 기자가 그러더라고 실제 몸이냐 이거.
0: 아,
1: 예. 네. 축구 선수의 좀 이깝한 몸을 좀. 그래서 이제 기자가 좀
0: 피지컬이 좋구나. 네. 네.
1: 이렇게
0: 네. 호리호리한 몸매.
1: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자 처음에는 마음에 맞지 않아요.
0: 네.
1: 맞지 않고 몸도 맞지 않고 축구 진짜. 그 안 좋은 축구공 밟고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0: 네.
1: 시작해서
0: 그치, 많이 나오죠. 네.
2: 제가 보면서
1: 이게 아, 그 사람들이 그래요.
0: 네.
1: 그 감독은 원래 실제로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0: 네.
2: 네.
0: 실제, 영화 실제는 네.
1: 좀 자존심이 좀 센.
0: 맞아요. 네. 내가 뭐 이런 걸 하냐. 네. 네.
1: 좀 자존심 싸움으로 네. 실수를 내서 좀 경기에 피해를 줍니다.
0: 네.
1: 그래서 좀 이렇게 이렇게 퇴출이 되고
0: 예.
1: 선수가 회복 기간에
0: 그렇죠. 그렇죠.
1: 이미지를 좀 이렇게 할 게 필요했는데 네, 저희 그 아이유 씨가
0: 네.
1: 좀 이렇게
0: PD
2: 예. 찍는 PD로 나왔죠. 네.
1: 예. 이 사람을 네. 해서 감독이 되어 달라.
0: 그렇죠.
1: 이분들 좀 훈련시켜 달라. 하고 와서 처음에는 뭐 알다시피 모든 네. 영화 속의 장면처럼 대충
0: 맞아요.
2: 뭔가 너 아이스크림 먹어?
0: 네. 네. 그 성질 어디 안 가죠. 네. 네. 노골적으로 이거 하기 싫어하는 표정을 계속 드러내죠.
1: 아시죠? 네. 많은 스토리인데
0: 네.
1: 변하기가 있어요. 각성하는 시기가
0: 네.
1: 왜냐면 뭔가 건드려. 네. 마음을 건들고.
0: 맞아요.
2: 모든 스포츠 영화는
0: 그게 있죠. 그 지점부터죠.
2: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재밌고 뭉클하단
0: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1: 근데 딱 그 포인트죠. 뭔가 지킬 게 있을 때.
0: 네.
1: 아, 그분들도 뭔가 지킬 게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 바닥까지 가고 나는 끝난 사람 같다라고 하지만 뭔가 내가 지킬 게 갑자기
2: 남아있어.
1: 생각나는 거야.
0: 네.
1: 오, 쟤, 아, 있네?
0: 네.
1: 그리고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2: 네.
1: 이 경기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뭔가 끝난 사람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경기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굉장히 점점 한 팀이 되어가는 그런
0: 네.
1: 모습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참 뭉클한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프로그램상
0: 네.
1: 스포를 해도 되니까
0: 아니 이건 이미 경기가 결과가 만천하에 공개된 거잖아요 결과가 네. 네.
2: 잠깐만 어디까지야? 네. 저기 그 기억이 안 나서 영화를 봤는데
1: 아, 저희 팀이 네. 그건 지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에
0: 했던
1: 월드컵을 지지자 하지만 그 다음 월드컵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출전을
0: 네.
1: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에서 주는 교훈은 넘어졌다고 네.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노시자분들의 인생을
0: 네.
1: 사는 게 포기하려는
2: 지점까지 갔던 분들이
1: 맞아요.
0: 네.
2: 뭔가 아직도 지키고 싶은 마음.
0: 그렇죠. 다시 일어나는 힘이죠.
1: 예. 네. 이 영화는 축구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싶은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2: 맞아요.
1: 다시 일어나고 싶다.
0: 네.
1: 아, 이런 아는 스토리예요. 아직 네. 없다고 별표 하나 누를지 몰라요. 하지만 그
0: 별표 하나가 누를지 몰라요.
1: 여러분들을 빛나게 할 거예요.
0: 네.
1: 그런 영화입니다.
2: 근데 이 영화가 그렇게 흔히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1: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표 하나 받을
0: 네.
1: 수 있어요.
0: 네.
1: 그 별표 하나가 뭔가 내 마음에 와닿아서 좀
0: 네.
1: 뭔가 뭉클하게 빛나게 만드는 그런 영화 와닿지 않을까?
2: 네.
0: 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1: 아,
0: 네.
1: 어떤 대사가 좋죠?
0: 말맛이 아니 그게 서로 티키타카 하는 거 있잖아요. 티키타카.
2: 거기 예.
0: 네. 네. 네. 아이 네. 그렇기도 하고 아이유가 박서준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네. 되게 점잖게 끌고 와가지고 오빠 이렇게 할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정말 이 사람을 닥달하고 지금 이미지 메이킹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다 망한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 네 그걸 듣고 또 그렇게 해요 또.
1: 예.
0: 네. 그런 장면들 맞습니다. 네.
1: 이제 그 자존감이 그 자존심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뭔가 자기도 뭔가
0: 그렇죠.
1: 잘하는 걸
0: 네.
1: 보여주지 않으니까
0: 네.
1: 아, 뭔가 그랬던 것
0: 때문에 네네. 네.
2: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0: 네.
2: 같이 성장하는
0: 그러니까요. 네.
2: 박성준도 결국에는 어쩌면 축구를 통해 축구에서 상처를 입었단 말이죠.
0: 그렇습니다. 네.
2: 선수와 함께하면서 비로소 그 상처를 본인이 극복하는
0: 네.
2: 과정을 같이 보여주거든요. 아이디어도 성장하는
0: 네.
1: 맞아요.
0: 근데 이거 영화도 그렇고 다큐멘터리 보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다큐멘터리도 이런 감동이 좀 있습니까? 이런 식의 감동입니까? 아니면 결이 좀 다릅니까? 예.
1: 영화보다 더해요.
0: 다 더 있어요. 진해요?
2: 어.
0: 있는 그대로잖아요. 예.
1: 근데 이게 실존 인물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그거에 그
0: 게 있어요. 그 리얼함.
1: 영화를 보고 나서
0: 네.
1: 그 엔지 장면을 보는 느낌?
0: 아. 네.
1: 진짜였네.
0: 예. 예, 정말로. 야.
1: 그래서 와, 다큐는 좀 그 차이
0: 기가 막히다.
1: 아, 여러분들이 뭘 먼저 보는 건 상관없습니다.
0: 네네네네.
1: 보시고
2: 제목 드림이지 않나.
0: 드림이에요 드림
2: 네,
0: 진짜.
2: 네, 드림스 컴 트루.
0: 네.
1: 네. 솔직히 축구 네. 이렇게 그 주제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주라기 월드컵 부끄러워 싶었어요.
0: 아 왜왜왜 왜?
1: 이 달리기 엄청나게
0: 부끄러워. 아 대박 대박.
2: 그러다 이제 고민하다가 드림을 갖고
0: 야.
1: 드래곤드급은 애니니까.
0: 네. 그렇죠.
1: 되게 추억 속에 좀 있어서 구하면 구할 수 있을 텐데.
0: 그렇죠.
1: 거기에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0: 그거 유튜버들이 네. 그 달리기 동작 따라해가지고 네,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나 없나 막 그런 거 아, 테스트해보고 안 나옵니다. 따라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예. 네. 근데 그게 어떤 그 시그니처거든요. 그 달리기가. 예. 네.
1: 하면 뭐 그림자 슛도 있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2: 네. 그 쥬라기 월드컵 보신 분들 그렇게 뛰어났겠네요.
0: 아, 무조건이죠. 아, 무조건이 무조건이죠. 예. 네. 무조건이죠. 네. 안 봤으면 이제 본 것과 안 본 것의 차이죠.
1: 통키 보고 네.
0: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슬로우 장면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진짜.
2: 네. 여기 이 드림 영화에 남다른 응원가라는
0: 음악이 나오는군요.

0: 괜찮은 건이의 김건희 씨와 함께 초반의 영화를 알고 있는데요.
1: 네.
0: 재밌습니다. 드림에 이어서 백희 씨가 가지고 온 영화는 뭘까요?
1: 주성치의 소림축구입니다.
2: 아! 네.
1: 아.
0: 열광하는 사람이 진짜 많죠.
1: 그러니까요.
2: 요즘 중학생들 네. 좋아해요.
1: 맞습니다. 네.
0: 아니, 이 영화가 몇 년도 영화인데?
1: 이 영화를 알아요? 중학생들이 일단?
2: 네. 뭐 제가 네. 축구 선생님이 얘기할 거다.
1: 네.
2: 무슨 영화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 소림축구.
1: 소림축구. 와, 대박이네요.
0: 그렇게 말해요.
1: 네.
2: 소림축구.
1: 와.
2: 너무 재밌대요.
1: 이게 개봉일이 2001년입니다.
2: 2001년?
1: 네네. 2001년. 아, 네네네.
0: 중학생들 몇 년생인데?
1: 그러니까요. 네.
2: 지금 중학생들.
0: 뭐 15살 이럴 텐데.
1: 네. 그러니까 그 국제적으로 개봉한 게 2001년이고 우리나라에는 2002년에 들어왔습니다.
0: 네.
2: 와, 월드컵 때 나오냐고요?
1: 네, 딱 그때 들어왔습니다. 네.
2: 월드컵 영화네.
1: 월드컵 영화에 실제로 월드컵의 시즌에 아, 맞춰서 개봉한 5월에 어, 5월에 개봉한 진짜? 거예요.
0: 5월에,
1: 네.
0: 네.
1: 그렇습니다. 네.
2: 다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뭐 안 보신 분 없겠지만 이건 뭐 N차 관람 너무나 뭐 하기 좋은 작품이고 네. 내용은 모두 다 아시죠? 소림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성치가 사실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어디서 뭘 시키면 그냥 대충 그 일을 맡아서 그냥 하고 늘 뭐 여기다 가서 한 대 맞고 저기 가서 한 대씩 맞고 하면서 구박을 받는 인물이 궁지에 몰리다가 축구를 하게 되는데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잘 되겠는데 하고 본인이 이제 소림사에서 있던 형님 동생들을 다 모아서 축구 팀을 결성하게 되고 이 팀이 첫 경기에서는 박살이 납니다.
0: 네,
1: 예, 너무 오합지졸인 거예요. 이 분들이 소림사를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본인의 기량을 하나도 펼치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각성을 하게 되는데 각성을 하게 되는 순간에 본인의 장기인 자세로 각성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 무술에 예, 무술을 연마했던 그 자세로 모두가 일종의 약간 불상을 닮은 그런 자세들로 각성을 합니다. 네, 한 다리를 들고 뭐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거나 땅을 가리키거나 이렇게 하거나 예, 그렇습니다.
0: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죠.
1: 그렇죠. 그 각성을 하고부터는 무패 행진을 또 하게 되는 예, 그런 작품입니다. 불꽃슛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네.
0: 그 자세에서.
1: 네. 그리고 배에 공을 붙이고 달리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거미선처럼 골키 키퍼인 사람은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네네. 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또 공을 막은. 네네. 그런 식의 장면. 그리고 뭐 하늘로 솟구쳤다가 또 슛을 쏘는 장면.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결국은 이제 주성치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이 이소룡을 자기를 이소룡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고 싶었대요. 여러 작품에서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피지컬적으로 이소룡은 조금 더 커요. 키가 크고 예 이소룡이 키가 좀 더 크고 또 팔다리가 길고 카리스마가 훨씬 더 이소룡 쪽이 높아서 네. 그걸 흉내내는 주성치는 희화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희화화되지 않는 무협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자기가 그 전작에서 그 정통 액션 무술을 이소룡처럼 하고 싶어서 했으나 사람들이 다 본인을 코믹 배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다. 스포츠에 집어넣으면 웃지 않겠지. 그리고 웃음 요소는 별도로 아예 네네. 웃음 코드를 따로 넣어주고 액션은 액션 자체로 멋있게 보이도록 하자가 목표였대요. 네, 성공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0: 첫 번째 단독 연출작이라고
1: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G를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해서 네. 네. 이소룡의 액션과 소림 액션을 그대로 화면에 구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CG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걸 해낸 그런 첫 번째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0: 그런 장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냥 차별만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예.
0: 그러다 보니까 더
1: 본인의 길을 걷게 네. 되는 거죠.
0: 본인의 네. 길도 걷게 됐고 관객도 거기에 호응하게 되고 네. 납득이 됐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액션 장면들뿐만 아니라 코믹 장면이 되게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성치는 영화를 찍을 때 애드립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네, 어떤 코믹적인 대사도 80번에서 100번 가량 연습을 시킨대요. 티키타카를 계속 연습을 시킨 다음에
0: 네.
1: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조성치의 연출은 아예 애드립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80번을 찍으면 80가지의 연출 요청이 있는 거예요.
0: 이렇게 해봐.
1: 이렇게 해봐. 그리고 배우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장면 중에 그 유리병으로 머리를 깨는 장면이 있어요. 안 아프고. 그러니까 이 형은 대머리인 그 친구 중에 형 있죠. 소림사 출신의 뭐 철괴장이라고 하나? 이렇게 절대 칠두공. 예.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병은 계속 깨요. 근데 80번을 깼대요. 이 영화 테이크 그 설탕 맥주병으로 80번을 깼는데 결국은 80번이 넘어가니까 실제로 머리가 깨졌대요. 피부가. 예. 아무리 설탕 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도 이제 80번쯤 되니까 연출 쪽에서도 배우 쪽에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가 날 때까지 나는 하겠다.
0: 오케이가 생긴 거예요.
1: 예, 예.
0: 이렇게까지 했는데.
1: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 웃는 그 절대로 몸이 다치지 않는 그런 권법을 쓰는 사람의 병으로 머리 내리치는 장면을 우리 웃으면서 보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테이크에 공을 들인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 오맹달 얘기했잖아요. 이 오맹달과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작품.
0: 아, 정말요?
1: 네, 이 이후에 주성치와 오맹달은 결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함께한 작품이 됐습니다. 예, 네, 그 이후에 나온 그 주성치 오맹달 작품은 이전에 다 찍어놓은 작품으로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네네네네. 매니저로 나옵니다.
2: 그죠?
1: 네, 다리를 절면서.
2: 그죠?
1: 네, 그렇지. 맞습니다. 네,
2: 형 나가 있어. 그
1: 네, 맞습니다.
0: 아니, 네. 저는 남자들이 얼마나 이 주성치 오맹달을 좋아했으면 그 은중과 상인이라는 드라마에
1: 네.
0: PC 통신할 때 네. 자신의 아이디를 오맹달로.
1: 아, 그래요?
0: 네.
1: 야.
2: 너무 좋아하는 네.
1: 있어요.
0: 네.
2: 형님은 어떻게 보면 조연인데
1: 그렇죠.
2: 오 감초 역할이
1: 네.
0: 주성치가 오맹달로
2: 대단하시다.
1: 아 진짜.
0: 그 정도로 그러니까 네. 이 주성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네.
0: 이 영화에서는 남자 상치 주성치는 절대적인 인물이었나?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절대적인 영향을 네. 미친 인물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러니까 제가 이소룡 얘기도 하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건희쌤은 성룡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런 액션 그 영화 히어로들 가운데 가장 친근한 느낌? 나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예를 들면 이소룡이나 성룡은 내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네네네네 주성치의 어떤 모습은 저건 내 모습인데 네 예 심지어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저걸 내가 좋다고 말하기 굉장히 내놓기 민망한 그런 작품이 많아요. 주성치 작품에는 침을 뱉어가면서 싸우거나 네 서로 뺨을 때리는 장면인데 네 저걸 거꾸로 쏘고 칼을 던졌는데 나한테 꽂히고 네
2: 네
1: 네 네 미치겠는 거예요. 아.
2: 그러니까 남자 놀이네.
1: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2: 남자들이 할 말은
1: 네. 네. 네. 네.
0: 네. 때문에 남자들이 네.
1: 네.
0: 네.
1: 그래서
0: 우리
1: 오빠 보고
0: 네.
1: 오빠를
0: 남동생 보고 그렇게
1: 따라 할 수가 없죠. 네.
0: 동경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개인사의 아픔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죽음만 너무 막 그 가슴 아픈 게 있어서
1: 정말 영화적이죠. 네. 네.
0: 너무 드라마틱한 이런 죽음만 하자 어떤 슬픔이 있다 보니까
1: 네.
0: 이소룡은 그런 좀
2: 여성
1: 네.
0: 성룡은 그냥 진짜 아저씨면서
1: 네.
0: 그냥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1: 그렇죠.
0: 아저씨가
1: 네.
0: 주성치는 정말 B급 C급의 네. 찌질한 내 동생 같고 우리 오빠 같고 맨날 따라하니까
1: 맞아요. 예.
2: 그렇죠. 홍콩 배우지만 한국 네. 사람 같아요.
1: 네. 맞아요.
2: 너무 정갈하게
1: 너무 너무
2: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정말로. 네.
0: 반에 하나 있을 것 같은.
1: 네.
0: 그런 어떤 그 세 사람은 좀 여성 팬들한테는 그렇게 좀 나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 형 체형이 딱 그 추리링이 잘 어울려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약간
0: 키가 작아서 잘 입어야 되는 거
2: 아니에요? 네. 소령을 좋아했나 봐요.
1: 너무 좋아했나 봐요.
2: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입은 것 같아요.
1: 네네네. 그 이후 작품에도 계속 그런 식의 오마주를 또 많이 합니다. 예.
0: 영원히 따라하고 싶은
1: 네.

0: 예.
1: 어.
0: 그럼 두 손으로 합니까? 두 손으로 하나씩.
2: 저는 한 손으로
0: 예.
2: 하는 게
0: 한 손으로.
1: 아.
2: 가슴에 뭔가
0: 예.
2: 유혹 부리는 것 같고
0: 예.
2: 한 손으로 해야지
0: 네.
2: 뭔가.
0: 야. 예. 정말로. 예. 아, 저는 이뭐 건희 씨 앞에서 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많이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때는 플라스틱과 나무로 된 거, 이 종류가 좀 있고 나무로 된 거. 그 나무와 나무는 쇠로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고 그거 한 대씩 맞으면 정말 아파요. 정말 누가 세게 때리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 나무의 토막이 작을수록 묵직할수록 훨씬 더 이게 세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 봉이 길고 약간 이게 나중에는 이게 여기다가 알루미늄으로 된긴 막대에 검정 테이프를 감아서 예. 가볍지만 파괴적인 예, 본인 스스로 제작도 많이들 하기도 했고 네. 넣고 다니고 예. 예. 그러니까 가벼운 걸 좋아하는 친구는 알루미늄으로 했고 누구는 뭐 이렇게 수도 파이프를 잘라가지고 그 정말 무겁거든요. 아니 쇠로 된 수도 파이프요. 쇠로 된 파이프. 그 정말 무거운데 그거 테이프 감아가지고 예. 예. 와.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아마 경우에 따라서 패싸움을 해본 경험이 많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 때는 흔했거든요.
2: 저도.
0: 저희 때는 예. 아, 정말로? 예. 와, 그러면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진짜. 네.
2: 마지막에 도착했어요.
0: 예. 예.
2: 끝났어. 아,
0: 아, 미치겠다. 예.
2: 제가 도착하면 이제
0: 예. 진짜. 아.
2: 항상 그 경기 속에 있었지만 네. 전 네,
0: 어, 정말 부끄러운 추억이에요. 아, 진짜.
2: 내용을 몰라.
0: 예. 왜 싸우는지 몰라. 예. 네. 아, 저는 첫 번째 주성치가 각성을 하게 되는 장면이 벽에다가 볼을 차는 장면이 있거든요. 벽에다가. 예, 캔을 차는데. 아니요. 그, 그거를 나중에 발견해요. 나중에 한번 빵! 했는데, 어, 못 찾아요. 이걸 못 찾아요. 어, 어디가 찍는지 그랬나 보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에피소드인데, 나중에 그, 요 앵글로 슉 들어가면 벽에 꽂혀 있는 캔이 나옵니다. 네. 예,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 공방 차고 다시 돌아오고
0: 네. 그 장면이 너무 멋있고 네.
2: 많이 따라했습니다.
0: 아
2: 그런
0: 소리 저런 소리 저런 네. 그런 느낌인데 예, 상대 쪽에도 내가 있는 거예요.
2: 근데 저 많이 따라했어요.
0: 아, 정말 네. 모르겠습니다. 저 되게 많이 봤는데요. 볼 때마다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예. 아마도 10번은 뭐 기본.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 자오웨이가 이 삭발을 안 하겠다고 해서 예. 네. 삭발을 안 하겠다고 해서 촬영이 거절됐습니다. 지연됐습니다. 네. 그래서 타협을 한게 가발이었습니다. 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주성치랑. 네.
2: 그 얘기 들었어요,
0: 네. 그 주성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근한 이미지와는 반대로 연출할 때는 완벽주의자인 거예요.
2: 그래서
0: 네.
2: 그 머리 깎았을 때 뒷장구가 이제 옛날에
0: 맞습니다.
2: 주성치
0: 맞습니다.
2: 했을 때니까
0: 예.
2: 이렇게 가발 쓴그 기분이 났어요.
0: 맞습니다.

0: 함께 축구 영화 지금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제 차례네요.
1: 네.
0: 저는 2010년도 역시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맨발의 기복이가 아닌 맨발의 꿈 가지고 왔습니다.
1: 맨발의
0: 예. 예, 그 기복이가
2: 아, 기복이
0: 아니고
2: 아닌가요?
0: 예, 맨발의 꿈. 그러니까 이것도 실화인데요.
1: 네.
0: 동티모르.
2: 아, 저.
0: 동티모르 그 소년들을 축구를 가르쳐서
1: 네.
0: 우리나라의 그 유소년 축구대표팀 감독이 실제 유소년 축구대회, 유소년 축구대회에
1: 네.
0: 출전시켜서 우승까지 이루게 만든
1: 네.
0: 감동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근데 여기서 이제 박희순 배우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1: 네.
0: 진짜 그 박희순 배우의 그 특유의 아시죠?
1: 네.
0: 깐족거림과 짜증과 그 대사 맛깔나게 치는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근데 저는 원래 박희순 배우를 세븐데이즈 때 보고 좋아했어요. 김현진하고 만든
1: 네.
0: 스릴러 영화.
1: 스릴러
0: 그래서
1: 영화.
0: 남조연상을 받습니다.
2: 저도
1: 네.
2: 그 영화 좋아합니다.
0: 예, 저도 되게 좋아. 반전도 너무 멋있었고,
2: 그쵸.
0: 영화도 워낙 이야기도 좋고, 연기도 좋았고, 연출까지, 그러면서 반전까지 완벽한 우리나라의 스릴러 영화 중에 아주 수작이라고 생각해요,
1: 수작이죠.
0: 저는.
1: 네.
0: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수작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박희순의 연기가 정말
1: 인상적이었죠. 정말.
0: 발등이었어요.
1: 예.
0: 예. 그때부터 박희순 배우를 좋아해서 이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라 생각하면 거의 믿고 보는.
1: 믿고 보는.
0: 예, 그래서
2: 아,
0: 최근작 어쩔 수가 없다까지.
1: 그렇구나.
0: 마이네임에서는 너무 멋있었잖아요. 그때 마이네임이라는
2: 그 형님의 목소리 특유의 그
0: 네,
2: 목소리가
1: 네.
2: 너무
0: 아주
2: 좋아요.
0: 독특한 이 목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1: 맞아요.
2: 거친데 따뜻해.
1: 네.
0: 딕션도 독특하고. 네,
2: 맞습니다.
0: 맞아요. 거친데 따뜻해요.
1: 네.
0: 그래서 마이네임에서는 무슨 반응까지 나왔는데 내가 40대 아저씨한테 반할 줄 몰랐다. 라는 평가까지 나와서
1: 네.
0: 이 여성 팬들이 마이네임을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1: 대단합니다.
2: 부럽네요.
1: 네.
2: 같은 40대여서
0: 그때
2: 부럽습니다.
0: 40대에 되게 찍었으니까 지금
1: 아,
0: 벌써
1: 진짜
0: 50대
1: 웃긴다.
0: 중반이 됐고요.
1: 네.
0: 근데 어쩔 수가 없다까지 야, 박희순 연기는 역시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1: 좋죠.
0: 여기에서도 역시 아주 멋진 연기를 펼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망하고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동티모르가 이제 막
1: 네.
0: 독립을 했으니까
1: 네.
0: 뭔가 이제 막 길도 깔고 막 집도 짓고 이러니까
1: 네.
0: 돈을 벌수 있겠다 생각해서 동티모르로 갔는데
1: 네.
0: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이제 대사관 직원이 알려줘가지고 빨리 돌아가시라. 여기는 아무것도 할거
1: 네.
0: 없다. 돈벌 생각 할 필요 하지 마라. 꿈 깨라 해서 돌아가려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연히 그 아이들이 맨발로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는
1: 그때 보면서
0: 아, 이거다라고
1: 네.
0: 해서 축구 샵을 차립니다.
1: 네.
0: 돈 벌려고.
2: 맞아요.
0: 축구화를 거기 그대에서 나오잖아요.
1: 네.
0: 축구 입고는 언제나 바람이 빠지고
1: 네.
0: 축구화는 언제든 희진이
1: 네.
0: 이건 무조건 되는
1: 예, 네.
0: 사업이다.
1: 망할 수가
0: 망할
1: 없다고.
0: 수가 없다.
1: 네.
0: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웬걸 파리만 난리죠. 왜? 그 사람들은 너무나
1: 돈이
2: 없어요.
1: 없어요. 네.
0: 축구화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안 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한마디로 할부로 끊어주는데요.
1: 네.
0: 원데이
1: 원
0: 원타임
1: 달러, 원
0: 원달러.
1: 달러.
2: 맞아요,
1: 예.
2: 맞아요, 맞아요.
0: 원데이 원타임 원달러. 하루에 1달러씩 가져와라. 근데
1: 네.
0: 할부로 내가 이걸
1: 네.
0: 끊어주니 니네는 이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해라 라고 하죠. 근데 그 소년 중에 한 명의 형이
1: 네.
0: 왜너 애들
1: 동네
0: 축구화
1: 삥뜨도.
0: 동네 삥 뜨냐 축구화를 뭐 믿기로 해서 삥 뜨냐 라고 하면서 운동장을 못 쓰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냐도 나 그게 아니라
1: 네.
0: 축구 맨발로 하다가는 다친다. 축구화를 제대로 신고 해야 제대로 된 축구를 할수 있는데 네가 무슨 내가 사기 쳤다고 하냐? 니네 팀 애들하고 우리 팀 애들하고 축구 시합을 해서 내가 이기면 너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기를 거는데 그 내기에 돼지 한 마리도 걸고
1: 네,
0: 네
1: 돼지내기, 돼지내기
0: 시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깨지죠. 여기서
1: 깨지죠. 예,
0: 완전히 깨지죠. 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만해야겠다 하는데 아이들이
1: 네,
0: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
1: 거기다 또
0: 그래서
1: 에이스를 한명 영입해요.
0: 네.
1: 예.
0: 뚜아.
1: 예.
0: 예.
1: 에이스를 한 명을
0: 예.
1: 영입해가지고 야라라라라라라라라.
0: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1타로를 못 이기니까 자기가 키운 닭을 가지고 와서 얘는
1: 맞아요. 예.
0: 힘도 세고 고기도 많으니 받아주세요. 저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요.
1: 네.
0: 예. 그러고 이제 그 중간에 내전 역시
1: 네.
0: 내전 상황. 그러니까 여전히 독립에 반대하는 이 민병대와
1: 네.
0: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꿈꾸는
1: 네.
0: 이 사람들 간의 내전이 발생해서 또막 피해를 보고
1: 그렇죠.
0: 그런 와중에도 아이들은 계속 축구를 하고 싶어해서 가지 말라고.
1: 네.
0: 이 떠나려고 하는 이 코치를 붙잡습니다.
1: 네.
0: 박희순을 붙잡는 거죠. 그럼 이제 박희순도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이 아이들에게 꿈을 줘야겠구나. 예. 네.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네. 왜냐하면 자신이 코치를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각성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
1: 네.
0: 아이들과 이제 연습을 해서.
1: 네. 조금해요, 조금해요. 예.
0: 워낙 아직 가난한 나라기 때문에 네.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
1: 그렇죠.
0: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봄이 됐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체구도 되게 작고 마르고 이런 아이들이 막 그 체구 큰
1: 네.
0: 아이들하고 그 유소년 대회 나가서
1: 네.
0: 겨루는 장면이 나오고
1: 네. 일본에서
0: 마지막
1: 네.
0: 결승전은 일본 팀하고 네. 싸웠는데 2-0으로 치다가 3-2로 역전하는
1: 대단하죠. 예. 그래서 명대사 거기서 뭐 저도 내일 또
0: 오늘 이기면 좋고
1: 지면
0: 다시 내일 이기면 되지.
1: 네, 예, 그런 식으로 예 얘기하잖아요.
0: 또 하나의 명대사. 이제 얘네들 가난해 축구 못해. 라고 회사가 직원이 자꾸 말려요. 그게 이제 네. 고창석 배우인데요. 드림에 나오는 고창석 배우인데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해야 되냐?
1: 네.
0: 맞아.
2: 청춘에 네. 진짜 빠질 수 없는 명대사라서.
0: 맞아요. 적어놓고
2: 맨날
0: 가난,
2: 써먹었던.
0: 네. 끝까지 가난해야 되냐? 라는 명대사 자리거든요.
2: 박희순이.
1: 진짜.
2: 근데 그 대사를 형님이 네. 먼저 한 게 아니라는 생각.
1: 뭐 여러 군데서 나왔을 거예요. 네.
2: 안젤라 조이가 그 누나가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아, 뭐. 그럴 수도 있고.
1: 그랬던 것 같아요. 예.
0: 원래 있던 대사는
1: 네. 네. 네. 네. 네. 또 조진웅 배우가 사기꾼으로
0: 네, 나와요.
1: 네, 네, 네.
0: 약간 친인 시절이었던 모양.
1: 네, 그렇습니다. 네.
2: 고창석 형님이 그때 네. 거절을 해가지고
1: 네, 뒤통수 탁 때리니까.
2: 이제
1: 네. 아, 이게 세계관이 이렇게 다 연결되네요. 세계관이 연결되네요.
2: 네. 형도 이제 축구의 맛을 알고.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
1: 진짜.
0: 고창석 배우도 또 이 감초 역할을 빼놓을
1: 수. 아, 기가 막히죠. 네.
0: 통통하면서 어떻게 막.
1: 네.
0: 그 감초 역할을
1: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 투덜대고 계속 말려요. 그러면 네. 도와줘요.
1: 계속 도와줘요.
0: 예. 네. 계속 도와줘요.
1: 예. 대단합니다.
0: 막 이길 때 울고 이런 장면들. 예. 이 박희순이 아니면 이 또 이 감독의 역할을
1: 네.
0: 누가 과연 살렸을까? 그러니까 대사가 보면요. 그 동팀으로 반 막 섞어 영어 섞어 한국말 섞어 그러면서 뭐 임마 이 새끼 저 새끼가 반이에요.
1: 네.
0: 그렇게 구성지게 잘 구사합니다.
1: 아.
2: 네. 와, 그렇게 들으니까 또
0: 네.
2: 궁금하네요.
0: 네.
1: 그걸 대사를 통으로 다 외웠대요.
0: 네. 네.
1: 대사를.
0: 예.
1: 네.
0: 그
2: 원래 대사요.
1: 네, 원래 대사랍니다. 그게
0: 네.
1: 그게 애드립이 아니고
0: 예. 네. 팀으로도
1: 네. 네, 네, 네.
0: 막 그 영어도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1: 어마어마합니다.
0: 그 들었는데 진짜 저 대사를 어떻게 저렇게 다 외웠지라고.
2: 와. 너무 자연스럽고
0: 멋있어. 너무 자연스러워요.
1: 보니까 테투머라고 하네요. 예, 테투머와 인도네시아어 영어가 섞인 독특한 소화 방식. 예.
0: 독립한 게 지금 동팀으로.
1: 그러니까요.
0: 포르투갈 지배도 받았고 인도네시아 지배를 받다가 이제
1: 네.
0: 예. 99년도에 막 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질타를 하니까
1: 네.
0: 인도네시아가 발을 빼면서 2001년도에 정식으로 독립국이 되거든요. 예.
1: 그래서 그 언어를 정확하게 외우기 위해서
0: 예.
1: 박희순 배우가 실제 그 아이들과 거의 살다시피 했답니다. 살다시피.
0: 네. 찍을 때 실제로 그 동팀으로
1: 가서 100% 예.
0: 그
1: 로케이션.
0: 섭외해가지고 로케에서 찍었거든요.
2: 네. 진짜 아이들
1: 네. 배우가 아닙니다. 네네네.
0: 실제 동팀으로
2: 그렇게 연기를 잘한다고?
1: 너무 잘하죠.
0: 네.
2: 애들 또 울잖아.
1: 더군다나 그 주연 배우 두 명이었던 남자애는 실제 감독이 그 지도했던 아이들의 동생들이었답니다.
0: 네. 네. 네. 거기에서 네. 그 갈고 닦아서 나중에 인도네시아 축구팀의 감독이 되기도 하고요.
1: 네네네.
0: 그 감독이 또 아들이 여전히.
1: 그러니까 크, 이게 열정의 대물림인 것 같아요. 네. 예.
0: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체능계는
1: 네.
0: DNA가 굉장히
1: 적용을
0: 많이 해서
1: 네.
0: 유전이 되는 경우가
1: 많아요. 예.
0: 우리 선수들도 보면 선수들의 자녀들이
1: 네네네.
0: 뭐 이동국 선수의 딸
1: 그렇죠. 예, 예.
0: 그 영철 감독의 딸도 지금 여전히 도마하지 않습니다.
1: 네네네.
0: 그런 식으로 이 DNA가 유전되는 게 예측이 심하다.
1: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죠. 유전과 환경이 그러니까, 몰빵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것만, 가족으로.
0: 그것만 봤으니.
1: 예, 네, 가족력으로.
0: 예. 봤으니 당연히 환경도 만들어졌을 거고 네. DNA도 물려받고 이런 거.
1: 거기다가 최고에게 배운 거잖아요. 배우면서 크는 거잖아요.
2: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예. 네. 아빠 닮았나?
1: 아, 뭐야?
2: 좀 연기를 잘해.
1: 아!
0: 예. 네. 네.
2: 장난을 치는데
1: 네.
2: 재치 있게 치더라고요.
1: 예.
2: 네. 재밌다. 그렇구나. 그런 게 좀 있구나.
1: 아.
2: 저는 그냥 속으로 그냥 바램이
1: 네.
2: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아이를 컸으면 좋겠다
0: 네.
2: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따님이 음악을
1: 아니 안 하는데요. 저희 딸은 연기하는 걸 좋아해요.
2: 아 그래요?
1: 예, 네, 연기하는 걸 좋아해요.
2: 아, 연기를 하고 싶어요?
1: 예. 네, 그래서 지금 음악인가? 주말마다 연기 배우러
2: 하는 사람이 여기 잘해요.
1: 아 그래요?
2: 예. 네. 네.
1: 어... 그렇게 그건 그래요.
2: 능감 있게 네. 잘 칠 줄 알기 때문에.
1: 저는 제가 일생의 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2: 아니요. 아니요.
1: 없습니다, 없습니다.
0: 아,
1: 예.
0: 아니 근데 라디오 목소리 연기
1: 많이
0: 잘하죠.
2: 아유.
0: 목소리 연기를
2: 너무나 많이 하니까. 합격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네.
0: 그래서 이 맨발의 꿈도 역시 OTT에서 얼마든지.
1: 네네네.
0: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묻혀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네. 저는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요. 그 맨발로 축구하는 장면이라든가
0: 네, 네, 네.
1: 뭐 양말 같은 거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걸 네. 발로 차면서 아, 축구하는 네. 게 있거든요.
0: 공이 없으니까.
1: 네, 우리 이제 부모님 세 돼지 네. 오줌보로 했다고 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장면들이에요. 네. 그리고 운동장이
0: 어,
1: 네. 네. 네. 정말로 네네네
0: 네.
1: 그런 것들.
0: 뭐 하냐,
1: 네, 맞습니다.
2: 축구화를 아낀다고 네. 안 신지 않아요, 애들이?
1: 안 신기도 하고요.
2: 그죠?
1: 네, 실제로 영화 찍을 때도 내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요.
0: 네,
1: 이 동팀으로 해서. 네, 네.
0: 여전히
1: 감독이 누군지는 한번 찾아볼게요. 네.
0: 김태균 감독인가? 네. 유명한 감독은 아니더라고요.
1: 영화 감독은 김태균 감독. 네.
0: 그 계속 내전이 일어나서 네. 확산자가 계속
1: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 촬영을
2: 기록을 하고 싶었나
1: 봐요. 네.
2: 그래서
0: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1: 네.
0: 꿈을 잃지 않고 계속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영화를 찍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2: 그쵸.
0: 있었겠죠.
2: 그런 네. 영화가 나오면 진짜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내전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1: 네.
2: 뭔가 그렇게만 보지 않잖아요.
0: 꿈을 키울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2: 좋은 기록
0: 이
2: 같아요.
0: 실제 이 감독 이름은 김신환 감독인가?
1: 네네네. 박용하 배우가 후원을 시작을 해서 박희순 배우가 계속 후원을 해서 이어서 후원해서 제작이 됐대요.
0: 후에 네. 알고는
1: 네.
0: 박희순 배우가 자기가 또 같으니까 후원을
1: 계속 제작 지원을 한 거죠. 네. 네.
2: 아 자기가 돈 모아서 자기가.
1: 네네네네네.
2: 와
1: 대단한 작품입니다. 네. 네.
2: 이 대단한 작품 들고 오셨습니다.
1: 네.
0: 아, 아니 이제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사실 축구 영화를 제가 많이 안 봤더라고요.
1: 네.
0: 축구 좋아하지 않아서 뭐 소림 축구, 뭐 드림, 뭐 고리우레요?
1: 아, 네네네.
2: 오랜만에.
1: 근데 이 영화에 또 명장면이 몇 개가 있는데
0: 네.
1: 어떤 장면이냐면은 우리나라 그거 생각나세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선수가 해외에 나가서 경기를 하면 우리는 TV를 못 보니까 라디오로 목소리만
0: 아,
1: 들었어요. 권투 장면이 나오거든요. 권투
0: 네,
1: 장면을
0: 위해서 네,
1: 우리는
0: 네.
1: 목소리를 들으니까 머릿속에 상상하잖아요.
0: 네, 네, 네.
1: 여기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0: 듣는 거예요.
1: 듣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이걸 보고 그 누가 전화를 해줘요.
0: 네.
1: 그걸 듣고 방송국에서 그걸 중계를
0: 네.
1: 해줘요. 그걸로.
2: 나중에 왜 그랬던 경험이 있죠?
1: 있는 것 같죠.
0: 네.
2: 저 시골에서 그랬던 거 같아요.
1: 예, 네, 목소리로 중계를 하는데 그게 방송국에서 하는 거예요.
2: 아,
1: 그런 느낌들이 아, 보면은 짠합니다, 진짜. 네. 네. 8강 가죠.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이야기와 지역의제, 현안, 정보, 시사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 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초록이 한층 더 짙어지는 6월입니다. 6월 5일은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날, 바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언제나 아낌없이 푸른 그늘을 내어주고요. 맑은 물줄기로 우리의 목을 축여주는 자연이지만 우리는 문득 그 소중함을 잊은 채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딛고선 이 땅의 푸르름을 지켜내는 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숨을 물려주는 일을 결국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책임일 것입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머무는 전주의 푸른 내일을 생각하는 저녁,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Don't Stop Music Play 주간 플리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싱어송라이터 신윤수입니다. 신윤수는요, 슈게이징과 얼터너티브 록 감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뮤지션이고요, 빛바랜 청춘의 한 페이지를 소리쳐 노래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먼저 들으셨던 첫 번째 곡은 토마무라고 하는 곡이었고요, 유얼 재킷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신윤수의 유얼 재킷이어서 들었습니다. 계속 이어가는 노래는 시소라고 하는 곡이고요. 쓸쓸한 마음을 얹은 곡이라고 하네요. 슈게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신발을 계속 내려다보면서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락 장르 중에 하나고요. 좀 약간 시크한 듯하고 무심한 듯한 매력이 있는 그런 장르입니다. 신윤수는 2022년 싱글 바다 없는 섬으로 데뷔한 이후에 독특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멜로디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시소 듣고 가시죠. 내게

네, 신윤수의 시소 듣고 왔습니다. 네, 조금 더 신윤수의 목소리를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곡이었네요. 네, 그의 음악 마치 뭐 싱그러우면서 뜨거운 여름날의 성장통 같다라는 평가도 있네요.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중저음의 그런 보이스가 매력적인 것 같고요. 기타 소리의 뭐 거친 질감 뭐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음악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어갈 노래는 윈드밀이라고 하는 곡이고요. 2025년에 출시한 곡입니다.

네, 윈드밀 상당히 여운이 많이 남을 것 같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번 곡도 제목이 참 마음에 드는 곡이네요. 바다 없는 섬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바다 없는 섬, 섬 없는 바다는 상상이 돼도 바다 없는 섬은 잘 모르겠네요. 2022년 곡이고요. 네, 싱글 데뷔 곡입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신현수의 올드 테이블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들을 노래는요, 그쯤에서 좀 이상하게 웃지라고 한 곡입니다.

네, 어느덧 신윤수의 마지막 곡을 여러분께 띄워드려야겠습니다. 불안하지만 멈추지 않는 청춘의 발걸음을 노래하는 것 같았고요. 6월에 이 푸른 계절감과도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신윤수의 음악이었습니다. 네, 달리는 기타 선율처럼 이 6월도 분주하게 달려나가시면서도 여유를 또 싱그러움을 또 청춘의 뜨거움을 함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주간플리 신윤수의 안나서 띄워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DJ를 맡고 있는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입니다.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앞에 주간플리 1부에서 들려드렸고요. 신윤수라고 하는 멋진 뮤지션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2부 여러분께 준비한 코너는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이라고 하는 코너고요. 제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전주 MBC 정오희망곡에서 매주 한 곡씩 사연을 받아서 곡을 써왔던 프로젝트였죠. 약 5년 동안 200여 곡 가까운 곡을 썼습니다. 그 곡 중에서 엄선해서 여러분께 절기에 맞춰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곡은 바로 유실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내일 그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잖아요. 환경의 날을 기념하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게도 너무나도 뜻깊고 의미 있는 곡이라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기대가 되고 준비하면서도 좀 설렜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연 낭독을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2: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3년 4월 3일 0181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버건. 저는 몇 해 전 전주에 와 정이 덕분에 마음 잡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다른 도시와는 달리 전주는 크진 않아도 옹기종기 모여있어 단란한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 전 도서관도 생긴 덕진공원, 레트로한 느낌의 동물원. 뭐 한옥마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가장 애정하는 곳은 전주천입니다. 자주 아침 조깅하는 전주천은 정말 전주만의 매력이 숨쉬는 곳이 아닌가 해요. 전주천을 따라가다 보면요. 전주를 다 관통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알았는데 일급수 생태하천으로 수달과 쉬리도 살 만큼 깨끗한 곳이라니. 더욱 마음이 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아침 조깅을 하려고 전주천에 들어섰는데 아니 글쎄, 그렇게 한들한들 아름답던 버드나무가 벌목된 채로 밑동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믿을 수 없어서 허망한 마음으로 걷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던 남천교 인근 버드나무까지 모두 베어져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정도면 버드나무 학살 아닌가요?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어서 가사를 낭독해드릴게요. 유실, 작사 작곡 김은총. 계절을 따라 흘러가는 바람, 기억을 안고 흘러가는 강물, 그 모두를 끌어안은 채 버드나무 곁에서 수달과 쉬리, 그늘 삼아 쉬어가던 나의 전주천. 한들한들 버드나무를 따라 흘렀습니다. 소살소살 소리를 내며 따라 흘렀습니다. 억새숲 사이 새어나는 신음, 역사를 뒤로 쓰러지는 추억, 그 모두를 끌어안은 채 버드나무 곁에서 겸손한 하루를 살아가라며 가르치던 나의 전주천. 한들한들 버드나무를 따라 울었습니다. 소살소살 숨을 죽이며 따라 울었습니다. 흔들흔들 억새숨마저 따라 잃었습니다. 아롱아롱 아지랑이도 벗을 잃었습니다. 그 모두가 주저앉은 채 버드나무 곁에서 잘려나간 밑동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우린 함께 잃었습니다.
1: 네, 유실의 사연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렸고요. 4월 4일, 그러니까 2023년 4월 4일에 쓰게 된 곡이고, 제가 그 벌목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건 3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쯤, 3월 말쯤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그때 너무 황당하고 놀랐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 당시 작업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작업실 앞에서 늘 쉼을 얻고 노을 질 때마다 그 노을 맛집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 버드나무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빛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두빛으로 막 물들고 막 이런 모습들을 바로 엊그제도 보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진짜 믿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허망한 마음으로 분개하고 분노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덕분에 쓰게 된 노래가 바로 유실인데요. 덕분이라고 하기도 참 마음이 안 좋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좀 시의성 있게 기존에 있었던 뭐 준비되어 있었던 어떤 사연, 채집된 사연들을 좀 미루고 이 버드나무에 관련한 사연을 제가 직접 채집해가지고 곡을 만들어서 부르고 싶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도 흔쾌히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유실이라고 하는 노래, 버들류 이를 실이라고 하는 노래 원곡 버전으로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릴게요.

0: 네, 유실 오리지널 버전 여러분께 불러드렸습니다. 원곡 버전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뭐 그 전주 MBC 채널에 또 있고 제시켜 알바님께서 올려주셨던 버전도 있는데요. 잘라서 올려주셨던 자료도 있는데 최근에 유실 녹음을 사실 좀 했거든요. 근데 좀 빠르게 내드리고 싶었는데 좀 생각보다 잘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좀 상태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뭔가 이 지구상에 그 없었던 것들을 또는 제가 떠나고도 남겨질 것들을 이렇게 발표하려고 보면 자꾸 힘도 들어가고 욕심도 더 나고 왠지 스스로가 좀 너무 모자란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기도 해서 아, 좀 선뜻 못 내겠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렇게 어찌 보면 환경의 날 특집을 맞아가지고 다시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빠르게 작업해보겠습니다. 작업해서 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유실에 대한 에세이를 여러분께 낭독해드리는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1: 내가 버드나무를 처음 만난 건 전주의 첫발을 디딘 날이었다. 버스터미널을 나서자마자 시선 끝에 걸린 것은 전주천가에 길게 늘어져 바람에 몸을 맡기며 한들한들 흔들리던 초록빛 버드나무들이었다.

0: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 말하고 더 빠르게 더 높은 곳을 향해 무언가를 이루어내라고만 다그치곤 하지만 그 숨가쁜 속에서 버드나무만큼은 늘 같은 자리를 지키며 바람과 계절의 흐름을 따라 한들 한들 그 자태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특유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내 마음에 아주 깊숙이 내려앉은 덕분이었을까. 그 후 2017년 내가 쓰고 노래했던 곡 전주의 가면에서 날 기다려주는 곳 전주라는 가사는 바로 그날 전주 천가에서 보았던 버드나무의 평온한 모습에서 착안한 것이었다. 언제 찾아가도 변함없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만 같은 안도감이 그 초록빛 잎사귀마다 짙게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버드나무를 통해 느낀 전주의 첫인상은 내가 서학동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더욱 깊은 인연으로 이어졌다. 대학원 공부를 마친 뒤 나는 흑석골에 보금자리를 얻고 서학동 예술마을의 작업실을 마련해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매일같이 작업실을 오가던 그 길목 가운데 청연로를 등지고 바라보는 전주천 버드나무의 풍경은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내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안식처였다. 특히 붉은 노을이 하늘과 강물을 은은하게 물들일 때 물결 위에 길게 그림을 드리운 버드나무의 실루엣은 마치 내가 음악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묵묵히 가리켜주는 듯했다.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한없이 조급해질 때마다 나는 전주천가에 서서 버드나무를 바라보며 침착함을 되찾았고 다시 한 발 한 발 내디딜 힘을 얻었다. 버드나무는 단순한 자연 풍경을 넘어 이미 내 삶의 거대한 일부이자 영혼의 안식처였다. 풍경이 품은 시간은 늘 영원할 것만 같았다. 매일 아침 전주천을 지나며 마주하는 버드나무의 흔들림은 어떠한 행정이나 권력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연이 전주시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준 초록빛 숨통이었다. 세상의 속도가 아무리 요란하게 비틀거려도 강물은 제 속도로 흐르고 나무는 제 자태로 숨을 쉰다. 그것이 내가 전주라는 도시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된 상식의 풍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2023년 3월이 끝나가던 날 이른바 전주천 버드나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전주천 남천교회 일대에 오랜 세월 전주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청량한 그늘을 내어주던 버드나무들이 단 한순간에 대량으로 벌목되는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다. 전주시는 홍수 예방과 하천 정비, 삼천의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행정적 이유를 들어 벌목을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전주천을 아끼는 시민들과의 사전 조사나 의견 수렴, 과학적인 근거 제시 등 최소한의 상식적인 협의조차 완전히 부재했다. 더욱이 황당했던 것은 시민들의 눈과 반대를 피하려는 듯 새벽 4시라는 기습적인 시간에 중장비를 동원하여 아름드리 나무들을 사정없이 잘라냈다는 점이다. 정당성을 상실한 무자비한 행정에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즉각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고 세상은 이를 두고 버드나무 학살 사건이라는 비판적인 표현을 쏟아냈다. 늘 우리 곁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제공하고 도시의 숨통을 틔워주던 존재들을 단지 물 흐름을 방해한다는 자의적인 판단 하나로 베어버린 행태는 결코 납득할 수 없었다. 전주 시민들이 사랑에 마지 않던 나무들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단숨에 베어버린 현장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내 마음을 집어삼킨 것은 지독한 당황감과 황당함, 그리고 이어진 깊은 분노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람에 한들거리던 초록의 위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슬픔의 현장을 나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잘려나간 것은 단순한 나무 몇 그루가 아니었다. 수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흘려보냈던 고단함과 위로의 서사들이 행정의 무지한 칼날 앞에 한꺼번에 잘려나간 것이었다. 마음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던 그의 봄, 4월 4일, 나는 가만히 앉아 이 비극을 묵인할 수 없다는 생각에 들어 직접 사연을 채집하고 잘려나간 버드나무들을 기리는 노래를 짓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버들 유자의 이를 실자, 유실이라는 곡이다. 처음에는 새벽에 기습발목을 감행한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분노의 목소리를 거칠게 내지르는 날카로운 투쟁의 노래를 만들까도 생각했지만 거리에 가득한 확산기 소리 대신 내가 음악으로서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전주 시민들의 내면에 깊게 가라앉은 슬픔을 어루만지고 달래는 일이었다. 날카로운 비판의 언어보다는 상실의 아픔을 투명하게 노래함으로써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공감하며 마음껏 울 수 있는 연대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사를 채워가며 나는 버드나무를 따라 흘렀던 전주의 소중한 시간과 추억과 그 땅이 품은 역사를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특히 소설가 최명희 선생님의 작품 홈불에서 등장하는 아름다운 순 우리말 표현이며 전주천 물줄기의 세밀한 흐름을 노래한 소살 소살을 가져와 전주천 물줄기의 세밀한 흐름을 노래했고 이를 버드나무 고유의 한들한들이라는 움직임과 결합해 가사의 라임을 세밀하게 맞췄다. 여기에 인간의 시선뿐만 아니라 전주천의 진정한 주인들인 수달과 쉬리 같은 청량한 생명체들의 존재를 가사 전면에 녹여냈다. 말 못하는 그 존재들의 애처로운 시선을 통해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를 빼앗겨버린 우리 전주 시민들의 비통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투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1절을 통해 버드나무와 함께했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추억을 상기시켰다면 2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번 사건이 남긴 날것의 아픔을 직시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서사를 전개했다. 한들한들 춤추던 버드나무를 따라 울고 소살소살 소리를 내며 흐르던 강물을 따라 함께 운다는 표현을 쓰고 내려갈 때내 가슴 역시 먹먹함으로 깊이 물들어갔다. 버드나무의 부재는 또한 전주천 주변의 모든 풍경마저 지독한 슬픔으로 물들였다. 수많은 세월을 지나 자연이 빚어낸 버드나무의 아름다움과 은빛으로 흐드러지게 빛나던 억새숲도 봄날에 피어오르던 아지랑이조차 떠나간 버드나무를 그리워하며 슬픔을 극대화하는 슬픈 소재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망히 남겨진 잘려나간 밑동이라는 직설적인 가사 표현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직접적인 아픔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멜로디를 타고 흘러간 덕분이었을까? 노래가 세상에 나온 뒤 참으로 많은 분이 유실의 가사에 깊이 공감해주고 이 노래를 자신의 아픔을 대입해 함께 나누어 들었다. 모두가 전주천을 걸으며 나와 같은 상실담과 아픔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래를 부르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는 걸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갖고 편리해지기 위해 주변의 환경을 가차없이 파괴하곤 한다. 그리고 끝없는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자연의 존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끝내 내쫓는다. 우리는 아직도 전주천가를 걸을 때면 그날의 새벽을 그리고 그날의 슬픔을 쉽게 잊지 못한다. 초록빛 가득했던 자리에 덩그러니 남은 허공과 공백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빈것 같은 허전함과 아쉬움이 밀려오곤 한다. 하지만 상실은 우리에게 슬픔에 머물지 않도록 새로운 인연과 연대라는 뜻밖의 선물을 전해주었다. 이 아픔을 계기로 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전북 환경운동연합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여전히 많은 시민분들과 연대하여 잘려나간 버드나무들을 잊지 않고 기리는 활동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다. 아직도 전주시청 광장에 찾아가 이 노래 유실을 목 놓고 부르던 날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내 목소리가 그리고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잘려나간 나무들의 영혼에 닿기를 바라는 일종의 진혼곡이었다. 비록 우리의 눈앞에서 전주천의 버드나무는 무참히 잘려나가 유실되었을지언정 노래를 부르고 듣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그 추억을 기억하는 한 우리의 버드나무는 이 지구상에서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어버린 버드나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부재가 남긴 상처 덕분에 이제 버드나무는 우리 전주 시민들의 가슴 속에 저마다의 단단하고 꺾이지 않는 나무로 다시 푸릇푸릇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우리 눈앞의 초록은 잘려나갔을지언정 우리의 기억과 연대 속에 뿌리내린 나무는 그 누구도 쉽게 베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폭력의 침묵을 깨고 키워낸 이 마음속의 나무들이 언젠가는 다시 전주천가를 푸르게 메워니기를 우리가 그토록 사랑에 마지 않던 진정한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이 기필코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1: 네, 이렇게 유실을 쓰게 됐었던 그 배경, 쓰는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쓰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가사의 내용. 네,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바라는 어떤 염원 같은 것들을 여러분께 에세이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노래만큼 그 단기간에 그 효용성을, 효용 가치를 보여줬던 노래가 드문 것 같아요. 주간기문 총 200여 곡 중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무대에 올려졌던 것 같아요. 작곡된 이후에 그 전주시청 광장까지 같이 가서 그게 약간의 그 평화적인 문화 시위였죠. 네, 그런 현장에서 이 유시를 또 부를 수 있었고, 이 노래를 지역민 분들께서도 되게 인상 깊게 또 공감해 주셨던 그런 감사한 노래여서 저한테도 되게 아프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남겨져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를 기회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직접 쓰지만 그 노래가 어떻게 생애 주기를 갖고 성장하고 사람들한테 불려지는지는 사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는 꽤 많이 태어날 때부터 많은 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세이에서 또 많은 얘기들을 이미 해드렸다 보니까 곡에 대한 앞으로의 여정 같은 것들을 오히려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실에 대한 뭐랄까 빠른 시일 내에 내겠다는 다짐 그런 것들을 좀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환경의 날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으면 환경의 날 맞춰서 딱 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또 내년에 또 그 버드나무에 그 쓰러졌던 그 날을 또 기념하면서 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실이라고 한 노래가 뭐 뜻도 의미도 뭐 마음에 들었지만 그 흐름도 마음에 들었지만 그 가사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최명희 선생님의 표현들도 빌려서 넣을 수도 있었고 또 전주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포크 뮤지션으로서 좀 좋아하는 유형의 쓰리핑거 곡이어서 김은총의 이름으로 유시를 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께서도 그때 나와도 또 뭐 물론 많은 분들이 막 시의성 있게 빠르게 내지 그랬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더 완성된 상태로 버드나무를 생각하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실 편곡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3, 4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야,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속에 영웅 같은 분이십니다. 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두고요. 또 여러분께 특별히 준비한 또 코너, 또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의 오늘의 주인공은요.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문지연 사무처장님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인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반갑습니다. 그 환경단체 사무처장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편하게 오늘 이야기하는 자리로 네. 좀 나왔습니다.
1: 네, 네, 맞아요. 네, 일단 직함이 있으셔가지고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저는 그냥 지연이 누나 이런 느낌으로 방송해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야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인연이 됐었던 이야기들 또 앞에 또 버드나무 유실 또 이야기 나누고 네. 이렇게 넘어오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 네.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지연 쌤의 또 이런 환경에 투신하기 이전의 이야기도 사실 너무 궁금하거든요.
2: 네.
1: 네. 그런 이야기들까지 속속들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리얼 서칭 쇼여가지고요. 네. AI 검색을 통해서 먼저 포문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리얼 서칭 쇼 검색 해보겠습니다. 늘 그래요.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환경운동가. 문지연 사무처장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검색했는데요.
2: 네.
1: 그 결과가 도착해 있네요. 좀 떨리시죠?
2: 네.
1: 어떻게 나올까? 어떤 분들은 잘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2: 네.
1: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후자세요.
2: 그러니까 아, 그래요?
1: 후자 유형에 속하십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전북환경운동연합의 문지연 사무처장님은요.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세요. 지역의 생태계 보존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맞으세요?
2: 아니에요.
1: 왜 아니시죠?
2: 많아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1: 네, 네. 많으신데 그분 또, 네, 또 이렇게 겸손하게 그분들 네. 중에 한 분이신 네, 건 맞잖아요.
2: 네.
1: 네. 네, 맞죠. 네, 게다가 야 이거 참 이런 내용까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분인 최민 전북평화인권연대 사무국장님과 함께 지역 내에서 인권평화 환경정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활동가 부부로도 잘 알려져 있대요.
2: 네, 고맙습니다.
1: 네, 게다가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서 2024년에는 제2회 올해의 정의로운 전북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총 뭔가 봐요.
2: 네, 네.
1: 연도가 틀린 건 아니죠? 네, 네, 정확합니다. 자, 이어서 주요 활동 분야와 업적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대요. 전주천, 삼천 등 하천 생태계 보존 및 벌목 감시. 맞으신가요?
2: 네, 맞아요. 네.
1: 또, 와, 이것도 하셨군요. 제가 최근에 동물원도 갔었는데 전주동물원의 생태동물원 전환주도.
2: 네, 생태동물원 네. 해설사 양성교육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1: 아, 네. 또 기억이 나시군요. 네, 기후위기 대응 및 예산 감시 활동.
2: 네, 같이 했어요.
1: 네, 피해갈 수 없죠. 네. 뭐 약간의 그 뭐 취조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버려요. 네, 지역 시민사회와의 끊임없는 연대. 네, 이렇게 환경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의가 바로서야 환경도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다양한 집회와 시민사회 연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2: 함께 했잖아요.
1: 네. 맞죠, 맞죠. 네. 함께 했습니다.
2: 네.
1: 야,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걸 예상하셨나요? 저 그대로
2: 저
1: 읽었어요.
2: 검색 한 번도 안 해봤고, 네. 저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1: 그니까.
2: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네.
1: 네. 야,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상 뭐 굳이 방송에서까지 검색해서 나온 얘기를 할까 싶어서 야심차게 준비한 질문입니다. 어쩌다가. 이 환경의 이 분야에 환경운동에 투신하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보면서 또 네, 파헤쳐보겠습니다.
2: 네, 시작을 하자면 그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활동가들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활동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숙명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요.
1: 운명 같은.
2: 그냥 네. 선배가 학교 다니는 대학교 선배가 그냥 환경운동연합 가서 하면 너 잘할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한 두 번을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또 한 번의 요청이 와서 사명감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했는데 웬걸 가서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재미있어서. 근데 환경 문제가 재밌냐라고 하는 거가 좀 의아할 수는 있는데 뭔가 해결할 수 있고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뭔가 내용을 가지고 연대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나 활동들이 저한테는 조금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한테는 이제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조금 사회 문제에 좀 더 화가 났었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일이 무언가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찰나에 그냥 겹쳐져서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활동들이 조금 환경적으로 좀 더 활동이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2014년 전후에서 그런 환경운동에 본격적인 투신을 하게 되셨어요?
2: 투신이라기보다 이제 잔잔하게, 잔잔하게 뭐, 활동을 시작을 했죠.
1: 네, 뭐 네. 등산도 초입 들어가도 다 등산이고 정상에 올라서 등산이어서. 네. 네. 어찌되었건 그 선배의 삼고초려 덕분에.
2: 네. 네. 그래서 그 선배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실은 그 전에 이제 저는 그냥 건축을 전공했고 그리고 뭐 설계를 조금 해볼까 아니면 다른 일을 뭘 해볼까 고민하던 찰나에 되게 고민이 많았던 그런 나이였고 그리고 제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주어질 때는 그런 꿈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했지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 듣는 신 분들 중에 뭔가 직업이 나한테는 빨리 안 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적재적소에 다 뜻에 맞게 다 가더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부터가 다인 것 같아요.
1: 네. 아, 네. 제 가슴속에도 이렇게 뭔가 후벼파는 듯한 그런 따뜻함과 진정성이 너무 느껴져가지고요.
2: 결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 네, 결혼도 결혼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요. 비혼주의자는 아니었고 네. 근데 이제 뭔가 할 수 있을까? 뭐 되게 꿈같은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연하의 남자를 만나서 제가 뭔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거 보면 인생,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뭔가 시기에 맞게 다 오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 아 그러셨군요. 진짜 저한테 이 방송 전에요. 아 몇 가지 질문 미리 보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안 드렸어요. 그냥 씹어버렸어 문자를. 그냥 자연스럽게 다 말씀 네. 너무 잘하실 거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코너를 네.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그래도 정말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연하의 남자와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까지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니,
2: 챗 GPT가 다 알려주고 있는 것 네. 같아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맞아요. 그러면 더 과거로 거슬러 볼게요. 건축을 전공하셨어요. 네. 어쩌다가 또 건축이라고 하는 건축과를 가셨어요.
2: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네. 아버지 뜻에 따라서 토목과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를 갔는데 건축을 전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대 디자인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1: 아, 무대 디자인이요? 네.
2: 제가 그래서 은총님한테 이렇게 가끔 공연 요청하고 네. 그리고 그 무대를 가끔 제가 세팅하면서도
1: 맞아.
2: 아 제가 그냥 그 꿈을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획자의 역할도 좀 해볼 때도 있는데 물론 뭔가 퇴진 집회 좀 약간 무거운 집회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 같이 하는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제가 무대 디자인을 너무 해보고 싶었고 그 찰나에 이제 서울에 가서 저는 무대 디자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건축을 전공을 해보면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축을 설계를 생각을 했죠.
1: 아 그렇게 되셨군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환경운동연합 그 공연에 갔을 때 뒷 배경이
2: 네.
1: 진짜 너무 예뻤거든요.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또 이렇게 과감하기도 하고 예. 그런 이유가 있으셨네요.
2: 저 고민 되게 많이 하고 그것도 같이 하는 이제 정상현 쌤이라고 계시는데 네네. 그 선생님한테 이거 해보면 어때요? 저거 해보면 어때요? 이런 얘기들 하면서 실은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주제로 활동가로 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소소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아 그런 배경이 있으셨군요. 그러면 그 어찌 보면은 토목이나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무대 디자인하고 사실
2: 전혀 상관이 없죠.
1: 네, 되게 어찌 보면은 오히려 그냥 아트의 영역하고 더 가깝다고 느끼잖아요. 네. 사람들은.
2: 네.
1: 근데 그 영역을 뭐 부모님의 영향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 분야를 이렇게 과를 바꾸실 정도의 그런 뭐랄까 애정이었다면 그 길을 계속 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2: 그러니까 갈 줄 알았죠. 근데 네. 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운명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디선가 발현 다 하잖아요.
1: 네.
2: 이제 저도 이제 활동가 하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요. 그 뭐 공연 기획도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막 공연 요청도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환경운동연합 30주년 행사 때도 제 공연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런 이야기가 더 이어지니까 진짜 좀 뭔가 그 환경운동연합의 활동 또 지현 차장님께서 활동하시는 것들이 약간 이제는 건축 설계 관점에서 좀 봐야 되나?
2: 아니에요.
1: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2: 건축은 전혀 없고 그냥 네. 저의 그냥 재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고 싶은.
1: 그러면 지현 쌤의 그 학창 시절은 어떠셨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본인을 생각해 보면.
2: 되게 소심하고.
1: 아, 소심하셨다고요?
2: 제가 이제 사람들이 네. 그 MBTI를 많이 이야기하는 네. 게 제가 ENFP거든요.
1: 네.
2: 근데 F도 되게 극 F, P도 극 P, E도 극 E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극 I고, 그 다음에 NFP는 맞는 것 같아요.
1: 네.
2: I였고 소심했고 맨 뒤에 있는 사람. 근데 물론 지금도 활동하면서 맨 뒤에 있고 싶기도 해요. 그 저희 같이 이제 하고 있는 이정현 대표님도 계신데 저희 선배기도 하지만
1: 네.
2: 그 선배님도 자기는 소심한 A형이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저는 믿지는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소심했고 근데 이제 그 발현이 일로 바뀌는 건 일하고 또 성격하고도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저도 요즘 흔히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인프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외향이시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만큼 집에 가면 쉬어야 되고
2: 네, 맞아요.
1: 저도 숨고 싶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지금 그 MBTI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2: 네.
1: 아, 많은 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뒤에 숨고 싶다고 하시는데 너무 존재감이 강하시잖아요.
2: 아니 그 위치에서 존재감이고 평상시에는 네. 거의 항상 이렇게 저기 뭐
1: 구석에
2: 이렇게 있어요.
1: 근데 진짜 저는 지현 쌤의 그 모습, 캐릭터성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그 되게 아이코닉하신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많았거든요. 이 환경 운동에 있어서.
2: 아.
1: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뭐랄까 우리 전북 환경 운동에 있어서 되게 좋은 영향력이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 덕분에 자칫 너무 투쟁적이거나 또 너무 그냥 뭐랄까 사람들에게 그 이렇게 날카롭게 다가가기보다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도 한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따끔하게 또 명확한 명징한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 네.
1: 되게
2: 고맙습니다.
1: 되게 인사이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2: 예, 네.
1: 제가 어떤 음악을 또 음악을 했을 때도 그런 고민되는 지점들에 있어서도 좀 귀감이 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에너지가 사실 좀 우리 청취자분들 들으시면 느끼시겠지만 목소리도 되게 개성 있으시잖아요.
2: 저요?
1: 네.
2: 그 박경림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1: 아.
2: 저 고등학교 때 이럴 때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하잖아요. 그래서 박경림 같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1: 그러셨구나. 저는 근데 이 허스키함이
2: 네.
1: 운동권에서 활동 많이 하셔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셔서 목이 이렇게
2: 아니에요.
1: 쉬신 줄 알았어요.
2: 그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목이 이랬답니다.
1: 아,
2: 그리고
1: 그랬어요.
2: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1: 네. 근데도 그 목소리의 그 질감이
2: 네.
1: 일단 허스키한 그 에어리함이 밑에 깔려있긴 하지만
2: 네.
1: 위에 그 하이톤 성음이 또 살아계세요.
2: 그러니까요.
1: 그게 되게 그 목소리를 개성 있게 느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면성이 되게
2: 네,
1: 있으세요.
2: 네. 아, 그래서 저 예전에 라디오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여기 공동체 라디오 너무 좋은데 저 라디오도 한번 예전에
1: 네.
2: 그 진짜 정말 솔직한 문지연이거든요. 라디오도 해보고 싶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1: 네.
2: 아주 어렸을 때. 네.
1: 뭐 약간 이런 거죠. 뭐 솔직한 밤에 문지연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2: 별이 빛나는 밤에 문지연입니다.
1: 아, 어울리신데요? 하셔야겠는데요? 공동체 라디오에서.
2: 아니에요.
1: 근데 또 너무 바쁘시고 예 그러셔가지고
2: 네.
1: 저처럼 조금 한가한 뮤지션이 하는
2: 아니에요,
1: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거기.
2: 아, 제 은총님 덕분에 제가 조금 이제 네. 앞에서 좀 얘기했지만 그 뭐죠? 환경이라는 주제를 예술로 혹은 무대로 음악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분이시라는 거.
1: 네.
2: 그리고 저는 환경이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뭔가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시민들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전 노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은총님 만난 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를 해주시다니 이런 멘트가 이렇게 그 방송 초반에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저 너무 행복해서 이대로 방송 종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 그러면 안 되니까 음악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노래들을 다 지연쌤 생각하면서 골랐습니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겠습니다.

0: 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왔습니다. 네, 저는 지연쌤 생각하면 초록이 생각나거든요.
1: 좋아요.
0: 네, 그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환경운동연합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1: 네.
0: 했었던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1: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방화동에 어떤 계곡에 방류수가 나온다고 해서 물이 안 좋은 물이 나온다고 해서 뭐 그거를 개선하러 가기로 했는데 이제 뭐 활동과 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찰나에
0: 맞아요.
1: 사무처장님께서 영덕을 가라는 거예요.
0: 영덕,
1: 네,
0: 개개로
1: 경상도.
0: 유명한 그 영덕.
1: 네. 그래서 영덕에 가라고 해서 영덕을 왜 가지 했더니 거기에 신규 핵발전소가 들어오는데
0: 핵발전소.
1: 주민들 주민투표나 이런 활동들 하는 데 가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한달 정도 그 영덕으로 파견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기들 환경운동연합은 기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들과 함께 한 3주 정도 한달 정도 일하면서 주민들한테 핵발전소가 왜 위험한지 안 좋은지 그리고 그 당시 영덕이 신규 핵발전소로 지정하겠다라고 결정이 됐고 주민들의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보자. 그래가지고 주민투표를 했고 다행히 98%가 반대해서요. 더 이상 거기에 핵발전소가 들어가지 않는 실은 나름의 성과, 그러니까 뭔가 환경에서 이기는 싸움은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기는 싸움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6개월에 그만두고 싶어 하는 문지연은 뭐지, 영덕에 가서 경험을 하고 나서, 활동을 하면 되게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요.
0: 그러니까요, 어쩌면 그 운동이라는 게 어쩌면 약간의 대립,
1: 네.
0: 분쟁 이런 것에 더 가까운 행위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또 되게 상처를 받기도 쉬울 것 같고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1: 네.
0: 그런데 그걸 이제 재미라고 하시는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뭐랄까, 이 직업이 나와 그래도 내가 이 일을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흥미인 거잖아요.
1: 맞아요. 그것도 있고, 실은 뭐, 경찰들이 앞에서 있고, 막,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무섭기도 해요.
0: 그쵸.
1: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싸움에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지는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아요?
0: 초인적인
1: 왜냐하면,
0: 용기.
1: 네, 엄마, 아빠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같은,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동지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무섭지도 않았고, 그리고 더 강력하게 더 이야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 저도 원래 되게 소심하다고 했잖아요. 경찰 아저씨 보면 무섭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덕에서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했고, 이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영덕에는 핵발전소 이름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영덕에 다시 핵발전소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신규 핵발전소 들어갈 부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이 끈을 어떻게 하면 놓을까? 이 끈을 이렇게 뭐라고 자를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진짜 그 승리라고 하는 그걸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은
1: 네.
0: 운동 과정
1: 네.
0: 중에, 그래도 그 들어오셔서 첫 경험이 그 승리의 경험을 해봤다는 건 진짜 어쩌면 진짜 운명 같네요.
1: 그래서 또 신기한 거는 여기서 퇴진 운동이라고 하는 게좀 그렇지만 박근혜 퇴진 운동, 그다음에 윤석열 퇴진 운동의 승리의 싸움을 시민들과 함께 같이 했다는 것도 저는 그것도 근데 10년 안에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것도 문제긴 해요. 한데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시민들을 저는 믿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저는 어찌 보면 나무 자르는 시장 혹은 버드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분노했던 그 마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저는 시장도 바꿨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0: 그래서 더 기쁜 오늘인 것
1: 네.
0: 같습니다. 네, 그런 승리의 경험. 그러면 지연쌤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승리가 많아진 거면 사실 승리의 여신 아닙니까?
1: 승리의 여신이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쭈구리일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안 풀리고 일이 안 되고 왜 이건 안 될까? 왜 이건? 그러니까 그때도 버드나무 때도 정말 지켜지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다 베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시민들의 그 마음.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도 뭔가 나무가 조금 잘리거나 가지치기가 되더라도 연락이 오는 그 시민들의 마음 때문이지만 그때는 정말 붕괴를 되게 많이 했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났었고 네. 흰머리도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0: 전혀 안 보이십니다.
1: 아, 흰머리 지금 많아요. 정말 4년간 정말 네. 많이 늙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게 흰머리가 자연적인 흰머리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게 흰머리가 그 몸에 그 항암적인 효과, 그러니까 대신 싸워주는 그 효과로 흰머리가 난대요. 그 증거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분투했던 거야. 네, 저의 네. 따뜻한 위로를 거절하셨지만 저는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그 뒤로 또 이어서 생각나는 활동이 또 있으시겠죠?
1: 우선은 너무. 근데 뭐 네. 제가 아까 이제 뭐 활동가를 처음 시작할 때 어땠는지 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지역이 부안이었어요. 사는 공간이 부안이었고
0: 고향이요?
1: 네, 고향이 네. 그리고 새만금하고 너무 가까운 곳이기도 하죠. 근데 새만금에서도 다양한 뭐 개발, 뭐 자연, 뭐 이런 뭐 갯벌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저한테는 새만금에서 가장 큰 이슈는 상갱이었어요. 상갱이라고 하는 토종 돌고래이고 멸종 이기종인데 새만금에서는 상갱이가 되게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상갱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치른 처음에 환경운동연합 들어갈 때 나는 어떤 운동을 하지라고 했을 때 고민했을 때 아, 상갱이를 지키는 돌고래를 지키는 그런 활동가가 돼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또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과거에 그러니까 돌고래가 너무 예뻤고 돌고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심지어
0: 어렸을 때부터요?
1: 나쁜 마음일 수는 있는데 네. 돌고래를 키우고 싶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마음과
0: 비슷한 거죠. 그런 애완 돌고래.
1: 네, 돌고래가 그냥 내 친구였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 네네. 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실은 막 그 되게 꿈 같은 얘기지만 막 조련사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네. 그래서 이제 돌고래를 상갱이를 지키는 운동을 해야겠다 했는데 웬걸 전북에 왔더니 전북 전주는 새만금하고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상갱이를 지킬 수 있는 운동은 못하지만 마지막 저희 운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새만금 개발되고 나서 뭐죠? 겨울이 왔고 되게 추운 겨울에 상갱이 200여 마리가 질식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환경단체는 물이 오염돼서라고 했지만 뭐죠? 수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질식사였고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물들의 그런 포유류도 마찬가지로 적응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걸 좀 느꼈던 시기여서 저는 뭐 상갱이 보면서 지키는 운동 꼭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도 납니다. 네.
0: 야, 그 돌고래에 대한 애정에서부터도 느껴지는 그런 진정성 있는데 아 그냥 질식사였다라는 게
1: 그러니까 뭐지 바닷물에서 뭐죠 바닷물이 이제 어느 그 뭐죠? 그 얼는 점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민물에서는 더 빨리 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실은 그것 때문에 질식사를 했다라고 판명이 됐고 또 하나는 그때 상갱이들이 뱃속에 다 아이가 있어가지고 네. 총탈하면 막 400여 마리가 아마 죽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0: 추산할 수 있군요.
1: 네. 근데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는 상갱이를 지키는 운동을 추후에 마지막에는 좀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고 그거는 새만금이 물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그쵸. 할 때이겠죠. 네.
0: 네. 자연스럽게 또 새만금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또 만났었던 과정 중에 또 수라 갯벌 네.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고 또 팽나무 또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수라 갯벌은 실은 새만금 안에서 그 누구도 갯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 수라 갯벌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갯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열망 그다음 마음이 모여져서 지금 지켜지고 네. 있는데요. 저는 실은 새만금 운동에 해창 갯벌이라고 하면 네. 운동의 시작이었고 지금 수라 갯벌은 새만금 운동의 시작이 다시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봐줘요.
0: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군요.
1: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난주 2주 전에 그 에코캠프라고 카카오뱅크에서랑 그다음에 숙간아누마가 함께하는 캠프가 있는데 그 캠프는 20, 30대 친구들만 올 수 있는 곳이고 네. 20, 30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이런 곳에 왜 개발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요즘 다시 이야기 맥락을 다시 좀 넘어가면 지금 이번에 선거가 끝났고 네. 선거에 당선된 단체장들의 연령은 56세로 알고 있어요. 평균 연령이. 네. 근데 지금 20, 30대 친구들의 감성과 그 50대의 감성은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50대의 감성에서는 여전히 개발에 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20, 30대, 그리고 저도 포함이지만 네. 개발의 꿈보다는 더 얼마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간극이 저는 좀 빨리 좁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새만금이 개발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가장 필요한 거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자산은 자연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 그걸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 네. 네. 사실 우리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천혜의 자연,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개발 논리로 또 어떤 그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우리의 역사가 좀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게 매몰 비용이 너무 많이 네. 투여되고 계속해서 우리 전북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1: 그 제가 이제 네. 수라랑 해창갯벌을 20, 30대 친구들하고 갔다고 했는데 그 20, 30대 친구들은 전라북도 사람들도 계시지만 안 네. 계신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당시. 아, 전북 도민들이 더 많이 와야겠구나. 이 공간을 아, 뭐죠?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 그거를 더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면 네. 그러니까 그 공간이 그냥 예측하는 공간 말고 진짜 느끼는 공간으로 다가왔을 때 더 지켜지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우리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많이 오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스스로 들으면서도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과거에 새만금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적도 있었지만 그건 약간의 그 잼버리를 홍보하는 쪽에 가까운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가봤을 때도 너무 이 공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런 운동들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좀 괜히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빌어서 더 함께 동참하겠다는 약속 좀 드리고요. 되죠. 네.
1: 새만금 노래
0: 해야죠. 예, 이 네. 뮤지션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예술가로서의 네. 제 그런 어떤 개인적인 뭐 서사를 풀어내는 것보다도 더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건 제 예술가로서의 그런 것들 네. 다 내려놓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응원과 함께 늘 숙제를 던주시는 우리 네. 문지현 사무장님입니다. 네. 뭐 할 얘기들이 좀 너무 많기도 해서 음악을 뭐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뒤에 또 우리가 또 이야기들 또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네. 또 제가 미처 알지 못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두꺼비 이야기도 네. 알고 있고 네. 또 기존에 활동했던 또 우리 아까 나눴었던 우리 동물원 생태동물원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귀한 측면도 있으신데요. 다양한 소재들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0: 먼저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부터요.
1: 우선은 아주 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두꺼비 이야기인데
0: 맞아요.
1: 아중호수에는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두꺼비도 다닌다라는 거를 2022년도부터 알게 됐어요.
0: 몰랐어요.
1: 저도 몰랐었고 네. 많은 분들이 몰랐을 것 같고 네. 거기가 생태습지가 만들어지면서 더 많이 두꺼비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산란하게 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네.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두꺼비 노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썼고 다양한 방법들 안에서 전주시의 도움도 많이 있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꺼비가 산란할 때 위험 그다음에 새끼들이 이동할 때의 위험이 있는데 실은 이제 우리도 환경운동연합도 공론은 했던 것 같아요. 아중호수에 두꺼비가 다녀요. 두꺼비가 다닐 때는 천천히 다녀줘요. 아니면 우회해주세요. 차량을 우회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동네에 사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거기 해마다 뭐 고양이 밥을 주러 다니는 친구 그리고 강아지 밥을 주러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올해 1월 초인가 알게 됐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근데 그것도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참 그것도 운명 같은데 실은 이제 그 두꺼비 관련해서 산란기에 저 두꺼비가 내려올 걸 알고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다 해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자동차를 이제 비상등을 켜놓고 있는데 그게 방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은 다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제 차가 이제 방전을 네.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과정들을 해결을 하고 나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두꺼비가 나오려고 할 찰나였어요. 그래서 두꺼비가 그때 나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전에는 다양한 시간에 두꺼비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야행성인 걸 알고 있었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이때 두꺼비들은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근데 지나가는데 두꺼비가 많이 나와서 아 어떡하지 빨리 두꺼비 살려야겠는데 했는데 그때 마침 나타난 두 명의 여성분이 계셨고 네. 그 여성분이 두꺼비들을 막 구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이거 하셨냐고 그랬더니 저는 작년부터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고 전주시도 신고도 되게 많이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웠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아침마다 밤마다 카톡을 하거나 네. 문자로 했어요. 두꺼비는 잘 지나가고 있어요. 두꺼비는 오늘도 몇 마리가 안전합니다. 나왔어요. 몇 마리 제가 구조했어요. 이런 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지냈던 시간이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새끼 두꺼비 말고 그 어른 두꺼비들은 이제 다 이렇게 옮겨주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전주시가 조금 늦게 보호막 그런 것들을 늦게 설치하는 바람에 전 좀 로드킬을 좀 당했어요, 올해. 그랬고, 이제 그러면서, 새끼 두꺼비는 우리가 진짜 기피고 지키자. 막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친구들도 새끼 두꺼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그러면 새끼 두꺼비 짜잔 나타났을 때 또 같이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새끼 두꺼비들이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0: 그렇죠.
1: 물론 전주시 차량을 맡긴 했어요. 새끼 두꺼비 네. 나올 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한두 마리 올라가거나 막 열 마리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나와서 또 새끼 두꺼비 이동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새끼 두꺼비들이 사람이 지나가면 경계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멀리 가고 새끼 두꺼비들이 마를까 봐 물도 이렇게 길러서 물도 뿌려주고 막 이런 거를 보니까 약간 저한테 너무 고마운 두꺼비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키는 일 그리고 거기 마을 주민들도 차가 못 다니게 하는 거 차가 지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주민들을 볼 때마다 약간 좀 세상은 그래도 같이 공존할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정말 더 많이 로드킬 안 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강구해 볼 거고 주민들하고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0: 저도 동참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1: 비 오면 연락할게요.
0: 두꺼비 문화제, 네. 두꺼비 페스티벌 해서 네. 기타 들고 가겠습니다. 네.
1: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이 알고 네. 산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두꺼비가 나오는 걸 알 때도 있고 네. 이게 새끼 두꺼비냐고 하면서 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다행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꺼비보다 사람이 먼저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또 감성적인 F라 현실적인 얘기보다 정말 이런 분들의 마음에 더 감동을 먹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인간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
0: 그렇죠.
1: 그래서 좀 더 바뀔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또 저희의 또 역할인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마치 그냥 뭐 자연 선택하고 뭐 그냥 이렇게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그런 뭐 논리를
1: 네.
0: 들이무실 수 있죠.
1: 네.
0: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시기만 좀 잘 이렇게 양보하면 더불어 함께 살아갈 네. 수 있는 건데
1: 네.
0: 네, 그런 인간의 이기를 조금 더 우리의 운동을 통해서 좀 비춰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그런 두꺼비 지키는 활동을 정말 지난달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흰머리 나시지 않으실까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네.
1: 좀 고생 많았어요. 네. 일단 그때는 정말 그 하루 종일 이제 두꺼비가 나오니까
0: 네.
1: 어디까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지만 차량이 네. 지나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전주시랑 같이 지켰던 기억이 좀 납니다.
0: 네. 그리고 또 지켰던 것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1: 지켰던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켰던 얘기

0: 여전히 그 개발과 이제 보전인데, 저는 이 논리라고는 보고 싶진 않은데, 어쨌거나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건 맞는 것
1: 네, 그
0: 같아요.
1: 욕구가 확실히 있죠.
0: 근데 우리 주변의 환경을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있는데, 우리 주변의 환경보다는 그렇게 되어 있는 환경에 가서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번에 저번에 이제 지리산 산악열차를 막아냈고, 이번에 내장산에 이제 국립공원 안에 주차장에 파크골프장을
1: 네.
0: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기후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파크골프장이 골프장이냐라고 하는 이 꼬르가, 기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후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법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더 좋아요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국립공원을 국립공원답게 볼수 있으려면 법이나 그다음에 이런 기후부의 생각들이 어떤 건지가 좀 명확해진 다음에 그 결정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지역에서 지역의 생각으로 국립공원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빈 땅을 빈 땅으로 봐요.
1: 네.
0: 개발하고 싶어요. 노는 땅으로 생각해요. 근데
1: 그쵸.
0: 다 역할이 있어요.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의 역할.
1: 네.
0: 하천 둔치에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하천 둔치에 있는 하천 둔치는 홍수 때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비워 놓은
1: 네.
0: 공간인데, 그것 또한 그냥 뭔가 빈 땅이고 안 쓰니까 꼭 쓰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비워놓은 공간은 다 이유가 있고 그 공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뭔가 비워놓으면 아쉽고 뭔가 해보고 싶고, 저는 파크골프장을 반대하지 않아요. 파크골프장이 1년 365일 사계절 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름에 못 사용하고
1: 네.
0: 주차장 때문에 가을에 못 사용하고 하지 말고 1년 365일 안전하게 정말 좋은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 공간을 찾는 건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1: 네, 그건 좀더 부지런하고 성실한 행정의
0: 네.
1: 그 증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비어 있다고 그냥 하면,
0: 네.
1: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뭐 홍수 나고 사고
0: 네.
1: 발생하면 그거
0: 다시
1: 다
0: 또 저기, 네.
1: 인재잖아요. 다 인재인 거니까.
0: 그래서 저는 필요한 공간에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맞게끔 판단하는 거가 시민의 생각으로가 아니고, 물론 기준도 있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1: 네. 그러고 나면 또 결국에는 환경이 아프고 해서 또그 탈이 고스란히 또 우리에게 다시
0: 네,
1: 돌아온다는 거.
0: 맞아요.
1: 우리가
0: 버드나무.
1: 과거 우리 버드나무도
0: 네.
1: 봤고, 녹조에서도 봤고, 정말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명심하고 했으면 좋겠고, 확실히 그러니까 법 쪽이나 그런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도 확실히 요즘 시대에 걸맞는 환경 의식과 인식이 있어야 될것
0: 저는
1: 같아요.
0: 진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1: 네.
0: 정책이었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 생각보다 시민에 맞는 정책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면,
1: 아, 아닌 것 같아요.
0: 그죠?
1: 예.
0: 그래서 저는 시민의 눈높이, 이번에 시민주권, 도민주권 이야기 나오는데, 정말 도민의 눈높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 이 도정 내에서도 우리 일상 내에서도 동물원의 분위기를 확실히 바꿔내셨던 사례가 있네요.
0: 1979년. 아무튼 동물원이 만들어진 이래 한 번도 뭔가 바꿔진 적이 없는 동물원을 2014년부터 변화를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생태동물원으로 가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근 8년간 곰사도 바꾸고 되게 다양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동물 행동 풍부화라고 해서 동물들이 느끼는 그냥 어디 한 공간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감각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물론 동물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거 늦고 이번에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어쨌거나 그러니까 동물원 안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더 이상 아픔을 받지 않고 최대한 동물원에서도, 아니 자연에서라도 느껴질 수 있게끔 살게끔 하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인간의 최소한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 또한 당연히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시민들은 동물원이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고
1: 그쵸.
0: 내 앞에서 먹이를 먹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면 동물원에 가면 동물도 못 봐도 돼. 못 볼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런 마음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변화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 근 4년간은 동물원이 약간 예산도 떨어지고 그리고 뭐 먹이만 먹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되면

0: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동물원을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냐, 생태 동물원으로 갈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방법 안에서는 시민들한테 동물원의 역할이나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생태동물원 해설사를 양성교육을 2015년도부터 했었고, 그거를, 네,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2년간 하면서 양성을 했고, 그분들이 지금도 동물원에 가면 계세요. 그래서 해설을 해주시고 있으니까, 전주에서 갈 곳이 많이 없다고 다들 많이
1: 맞아요. 볼멘 소리
0: 이야기하시지만, 그
1: 하시죠?
0: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원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동물원에, 안 좋은 점도 분명히 눈에 보이시겠지만, 동물들이 최대한 잘살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 같이 고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지난번에 그 아사이야마 동물원 사례들을 또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거기 이제 펭귄 워크로 유명하잖아요. 펭귄이 걸어가는 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는 동물원인데, 근데 또좀 다른 측면에서도 좀 배울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0: 그 저희가 이제 아사이야마 동물원도 거기 뭐죠? 생태동물원 마스터 플랜 할때 거기도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생태동물원 해설사 하면서 해설사 양성 교육도 하고 동물원에 관심이 너무 많을 때쯤 어느 나라에 가면 동물원부터 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사이야마 동물원은 거의 폐점 폐 아무튼 뭐죠? 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 동물원을 그 동물원 원장님이 수의사분이 하시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1: 동물에 대한 이해가 일단 있으신 분들.
0: 근데 지금 현재 전주 동물원은 동물원 수의사님이 원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부터 바뀌긴 해야겠지만, 그러면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그 아픈 동물들을 최대한 뭔가 살게 뭔가 자연으로 갈수 있게끔 하는 연습도 좀꽤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례들이 잘 되면서 방송에도 좀 나왔었어요. 5부작인가 드라마 같은 형식의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전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전주 동물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랄까, 무조건적인 무자비한 개발만 통해서 그 관광객이 늘고 막 나라도 도시도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려고 했더니 더잘 살게 되네라고
0: 맞아요.
1: 하는 그런 사례가 남겨졌으면 조금 좋겠어요.
0: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1: 그런 측면에서 전주동물원이 또 많이 또 기대가 되고, 그걸 주시하고 계시는 지연쌤이 계셔서
0: 네, 변화를
1: 되게
0: 만들어야죠.
1: 든든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벌써 시간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저는 이게 한 시간인 게 너무 아까울 지경이에요, 지금이. 더 여러 번 나눠주셔야 될것 같고, 너무 하셨던 활동들이 많으신데, 제가 놓치고 있는 또는 그래도 이 짧은 시간에라마 전달하고 싶으신 활동들도 좀 조명해 주신다면요.
0: 뭐죠? 이제 앞으로 저는 실은 활동가로 한 이제 10년 정도 했는데요. 이번에 민선 9기 되면서 4년의 앞으로의 이제 활동이 기대가 되고 변화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픔의 전주 천이 아니라 정말 다시 제2의 버전의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버전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그리고 뭐죠? 만산공원도 그렇고 많은 나무들이 지금 벌목이 됐는데, 그리고 전주에는 지금 가로수가 거의 30년이 넘어가는 가로수가 많은데, 잘려질 위기에 놓인 가로수도 꽤
1: 그렇죠.
0: 많아요.
1: BRT 선 설치라거나.
0: BRT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나고송이라고 하는 나무들로 인해서 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도 한데, 이 나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공론도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제2의 좀 새로운 전주의 모습, 생태적인 모습을 좀 바꿔가는 모습들 만들어 보는 게 목표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전주천 지금 시민들하고 같이 모니터링 시작할 거거든요. 그것도 좀 저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1: 어떤 형태의 모니터링 계획 중이세요?
0: 우선은 전주천이 이제 막 예를 들어 보도 철거하고, 그러니까 구조물, 하천 안에 있는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철거하면서 생태하천으로 갔는데, 아직도 철거할 보들이 또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함께 같이 보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주변에 있는 생태계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러면서 전주천을 더 사랑할 수 있게끔, 전주천이 더 아름답다는 거를 더볼수 있게끔 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진짜 사실 우리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도시를 관통하는 생태하천이 있는 도시는 진짜 드물잖아요. 그리고 그걸 정말 우리가 아무 그렇게 큰 노력을 드리지 않았어도 그렇게 아름다운 하천이 사실 우리 가까이에서 흐르고 있었는데, 그 공간을 그냥 그냥 똑같이 뭐 무슨 청계천 만들 요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럼 뭐 당연히 뭐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콘크리트가 있는 그런 뭐 쾌적해 보이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자연의 생태하천이 주는 그 낭만과 매력과 그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 그 안에서 주는 여유로움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 왜 멋을 왜 우리가 모를까요? 그
0: 멋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0: 그래서 아무튼 경험해본 자만이 아, 본 자만이 그 아름다움을 아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아름다움을 알고 계시는 예쁜 눈을 가진 지연승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또 우리 앞서 이제 짚었다시피 기후위기 대응 및 뭐 예산 감시 활동도 하시고 지역사회 연대 활동들도 쉼없이 그 바쁜 와중에도 그 많은 활동 와중에도 하고 계세요. 네.
0: 그 연대는 처음에는 너무 즐거웠고요. 그 즐겁다라는 게 서로 다름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좀 약간 어렵기도 하다는 거를 이제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다름을 합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의 눈높이가 다름을 합하는 것도 좀 고민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를 보거나 어떠한 명확한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다시 또 뭉쳐지는 걸 보면서 저는 또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게 시민단체, 시민의 힘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전 다양한 연대활동 많이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1: 네. 네, 그런 연대활동들에 있어서도 일단 저도 그런 지점에서
0: 같이 연대를 한
1: 거죠. 그게 사실 저한테도 음악 여정에 있어서도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도 또 다른 다양한 또 예술가들이 또 함께하는 그런 연대도 좀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0: 저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저 막 그 뭐죠 무대 디자인도 해보고 싶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그런 다양한 활동들, 음악, 그다음 미술, 뭐 다양한 활동들과 같이 콜라보하는 환경 운동 해보고 싶어요, 진짜.
1: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느덧 좀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와버려서 제가 미처 여쭤보지 못했으나 꼭 이 방송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또 전하고 싶은 뭐 감사라거나 이런 것들도 기회 드리고 싶습니다.
0: 우선은 이제 11년, 12년 차 된 문지연이라고 하는 활동가가 그냥 저는 은총님하고 같이 그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자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렇게 무겁지 않게 왔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환경활동을 하고 있는데 환경활동하면 다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1: 아프기만 할 것 같고
0: 실은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힘이 날 때도 되게 많거든요. 자연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면 저는 다 환경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앞에 눈앞에 있는 하늘, 공기, 그리고 땅, 나무, 새들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느끼면서 저는 이것들이 같이 사는 도시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또 쉽게 또 찾아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0: 어디에 찾아갈까요?
1: 네. 아, 그 사무실 공간이요.
0: 아, 사무실이요?
1: 네, 가까이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0: 아, 맞아요. 저희 사무실 시내에 있고, 그, 저희 서문교회 근처에 있는데요.
1: 최근 이주하셨죠?
0: 거기에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이제 고양이와 함께 거기에 상주에 있는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 저는 나름 이제 이름을 지어준 나홍이라고 지어줬는데요. 그 나홍이랑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놀러 오셔도 좋습니다. 검색해 보면 주소는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놀러 오시면 차 한 잔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지연쌤의 또 이렇게 허심탄회한 모습들 또 만나볼 수 있고 또 짧게나마 그간의 활동들을 좀 지켜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너무 응원드린다는 말씀 사실 올려드리고 싶고 근데 그게 그냥 그 말로만 응원되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예술의 어떤 한 방법으로 또 동참할 수 있는 날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도 이 문지연이라고 하는 우리 환경운동 예, 그 과정들을 응원해 주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또 감사 인사와 또 전하고 싶으신 말씀 개인적인 것들도 좋습니다.
0: 그 저는 제가 뭔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잘 안 되거나 했을 때 항상 SOS하는 저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항상 제 SOS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저 혼자 개인의 활동은 절대 아니고 단체 그리고 저의 뜻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친구들과 함께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요. 저희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의 거의 시그니처 엔딩 멘트입니다. 전주에 오면 문지연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셔야 네. 끝이 나고요. 제가 네. 먼저 선창하고 네.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은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문지연 사무처장님이셨는데요. 우리 전주와 전북 지역의 푸른 자연을 온몸으로 지켜내 주셨고요.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맞서고 계신 멋진 분이셨습니다. 네, 이런 소중한 분들, 우리 지역의 영웅 같은 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아껴주면서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자, 외치겠습니다. 전주에 오면
0: 문지연이 있습니다.
1: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보냈던 두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에코의 행복한 날을 띄워드리고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you sure you could keep up?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내일이 투표하는 날이죠? 네, 저는 바빠서 사전투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한 표, 어떤 다른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해 주실 분꼭 나의 투표 선거권 행사하십시오. 그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0: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 장편소설 정세랑의 설자한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 부인의 소행으로 판단한 자은과 인권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인을 추려보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138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받은 기원문을 태워 그 죄로 특별한 의식을 한다고 자은 인군 약야 스님만 독군의 방에 들었다. 독살자가 섞여 있을 가족들과 가신들을 가까운 다른 방에 기다리게 했다. 사나만 따로 있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 그들과 함께 있는 쪽을 택했다. 사나는 보지 않을 척 자세히 관찰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 속내가 어떨지 지금은 헤아리지 않기로 했다. 어둡게 했던 독군의 방을 등잔에 잔뜩 가져와 밝히게 했다. 마치 가는 이의 마지막 모습을 최대한 잘 보기 위한 것처럼 약야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인군의 뒤에 바짝 고개를 들이대고 있었지만 인군은 떨지 않고 김무원의 입가에 약을 흘려 넣었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 자은의 속이 탈 때쯤 김무원이 눈을 떴다. 번쩍 뜨진 못하고 가늘게 떴고 자은이 눈꺼풀을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자 눈동자가 움직였다. 독군님, 정신이 드십니까? 의식은 있는데 자은이 낯선 자라 대답을 하지 않는 듯했다. 약야가 인군을 물러나게 하고 가까이 다가갔다. 접니다. 약야입니다. 약야. 목소리가 한참 나오지 않다가 갈라져 나왔다. 독군의 얼굴에 혼란이 가득했다. 통증도 강할 것이었다. 약야가 얼른 김무원의 손바닥을 들어 눈앞에 보여주었다. 손바닥에 글씨를 쓴 자가 누구입니까? 김무원은 여전히 흐린 눈이었다. 글씨도 붉은 점들로 흩어지고 있어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독이 눈을 반쯤 멀게 했으면 어쩌나. 흔히 그럴 수 있었다. 독군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지만 남은 숨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다. 붓을 들고 어른께 접근한 자가 있었습니까? 독군을 찌푸려 자은을 보았다. 누군지 모를 자가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을 하고 있으니 그럴만했다. 그걸 일일이 설명할 새가 없었다. 떠올리셔야 합니다. 아무도 글씨는 이게 무슨... 손바닥에 글씨가 보이긴 하는 듯했다. 붓을 들고 다가온 자가 없었습니까? 김무원이 고개를 저었다. 붓이 아니다. 하지만 그 섬세한 흙들은 토장을 찍은 자는요. 다시 고개를 저었다. 낭패였다. 어쩌면 쓰러지기 전 마지막 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지도 몰랐다. 그건 역시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집과 시급과 근무를 모두 시주하겠다고 약야 스님이 아니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은이 또 조급하게 물었으니 무언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기억하시는 마지막 낮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잠깐만이라도 밖에 나가신 적은요? 밤에 혹시 전에 없던 기척을 느끼시진 않았습니까? 무언의 눈에 서글픈 빛이 스쳐갔다. 자은의 질문들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것이 틀림없었다. 깨우는 약의 효과가 분명했다. 그저 기도를 했던 날이었네. 약야가 자은의 어깨를 꽉 잡았다. 무언가 더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재촉이었다. 독군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 시작된 빗소리. 자은이 인곤을 쳐다보았다. 자은은 그날의 비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 즈음 비가 온 것은 알고 있지만 딱 그날이었나. 인곤이 얼른 세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독군님을 이리 만든 자를 잡고 싶습니다. 뭐라도 더 말해 주실 수 없습니까? 야기야의 목소리가 컸다. 자은이 야기야에게 목소리를 낮추라는 주의를 주었다. 잡지 말게! 그렇게 말하고 독군이 눈을 감으려 해서 흔들어 깨워야 했다. 인군이 뛰어가 집안 사람들을 불러왔다. 아버지! 독군 어른! 이렇게 가실 순 없습니다! 지을이 먼저 독군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손등에 이마를 가져다 댔다. 붉은 글씨가 남아있는 손이었다. 사나가 그 맞은편으로 가 다른 손을 잡았다. 찬손이 안타까운지 손을 비벼 온기를 주려고 했다. 제가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나의 악업 탓이다. 그 말에는 중봉이 답했다. 독군님을 따랐던 것에 한 점 후회가 없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해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 이제 전쟁 없는 시대를 사셔야지요. 꼭 서라벌에 태어나 우리를 찾아오십시오. 독군이 고개를 저은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사나가 독군과 눈을 맞추었다. 너를 더 많이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거다. 어느 부모 자식 사이에나 하는 말이었지만 사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보던 지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귀찮게 아버지 곁을 양보했다. 작은 아들은 울먹이며 무릎 꿇었다. 지울만큼 독군과 가깝지는 않았는지 아버지의 손을 잡지는 않았다. 네, 형만큼은 절대. 독군이 귀찬에게 짧은 당부의 말을 했다. 귀찬도 울었다. 독군의 눈이 자꾸 감기어 야갸가 이불 위로 독군의 무릎께를 끌어쥐어 깨워야 했다. 나를 내가 빗물로 만들었던 그 강의 산골에다오. 저지른 죄악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끝까지 그러셔야겠습니까? 두섭의 힐란에 모두 깜짝 놀랐다. 적을 베고 아군을 잃었습니다. 전장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작전에 찬성했고 중봉은 반대했었지요. 그런데 중봉의 마음은 안온하고 저의 마음은 지옥인 연유가 무엇입니까? 독군께서 괴로워하셨으니 저도 괴로움을 함께 친 게 아닙니까? 두섭은 울지 않았다. 안대를 하지 않은 눈이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었지만 전혀 젖어들지 않았다. 나를 괴롭혔던 것은 무언의 말에 두섭도 중봉도 숨을 들이켰다. 지율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우리가 뵌 적군이 항상 적군은 아니었다는 것이네. 장은과 인군이 그 말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전장 시기에 사만에 없었던 그들도 그 복잡함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몇 년 전까지 함께 싸웠던 이들과 갑자기 창끝을 맞대고 이 제일을 위해 직접 망하게 한 나라를 남의 군사를 은근히 지원하기도 했다. 더러운 전쟁이었다. 혼전 중에 혼전이었고 엄하고 도리를 아는 사람일수록 안쪽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나날이었을 것이다. 엎치락 뒤치락 없이 명분이 틀림없는 싸움을 하나의 적과 했더라면 싸웠던 이들도 지금보다는 평안에 이를 수 있지 않았을까. 지옥에서 지옥으로. 끔찍하게도 그것이 김무원의 마지막 말이었다. 몸을 떨며 피를 품더니 고개가 뒤로 떨어졌다. 치마폭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받아든 산하가 자원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얼굴은 결연했다. 입관전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은이 말했고 야갸가 독경을 시작했다. 무언이 살아있을 때보다 느리고 부드러운 독경이었다. 염을 하는 동안 자은과 인곤 둘만 있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해드렸을 뿐 새로 얻은 게 하나도 없군. 인군이 눈을 문질렀다. 아니, 독군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셨네.
1: 뭐? 언제?
0: 내리기 시작한 빗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지. 그리고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그 밤 내내 적지 않은 비가 내려 땅이 젖었네.
1: 그래, 가뭄 걱정은 덜었지.
0: 아! 인군도 알아챈 듯했다. 이 집에는 회랑이 없으니 만약 누군가 독군님께서 잠드신 새 해하였다면 그 자의 발자국이 남았을 거야.
1: 그걸 누구에게 확인하면 좋단 말인가?
0: 아침 문안을 갔다가 독군의 두려움을 발견한 것은 중봉이었네. 자은과 인군은 중봉을 찾아가 불러내었다.
1: 그 아침에 발자국이요?
0: 중봉은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1: 십중팔구 없었을 겁니다. 비가, 기다리던 비가와 마당이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걸어갔거든요. 먼저 걸어갔다 걸어나온 발자국이 있었다면 그렇게 깨끗하다고 여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0: 한 번 더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1: 아니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아침 문안을 들으면 뿌듯하거든요. 극히 뿌듯하게 독군님께 제가 왔다고 고했다가.
0: 중봉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들라는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신음이나 평소 같지 않은 기척이었을 것이다.
1: 발자국에 대해 물으시면 무슨 뜻입니까?
0: 잘 대답해 준 중봉에게 바로 대답해 줄 수 없어 안타까웠다. 기다려 주시면 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봉이 더 묻지 않고 두 사람을 보내주었다. 독군 어른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밤이 아니란 걸 알려주신 셈이군. 자은이 나란히 걷는 인군에게 말했다.
1: 하루 종일 금당에서 기도를 하셨다 했지? 그러면 누가 함께 기도했는지 알아내야겠군.
0: 인군은 바로 다음 계획을 세웠다. 중봉만큼 독살자일 가능성이 낮은 연난을 찾아가 물었다. 연난은 그때만 해도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그날을 떠올리는데 확신이 없었다. 이른 새벽엔 저희 지아비가 함께 모시고 앉았을 거려 일어나 나가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침을 차렸다가 오전엔 다들 볼 일이 많아 바쁘니까 아버님 혼자 앉으셨을 거예요. 점심 전에 아주버님이 잠시 같이 계셨을 텐데 아시다시피 아주버님은 길게 앉아 있기 힘들어 하셔서 점심 이후엔 가신들이 모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전날 같아 맞을지 저녁을 물리고는 형님네와 저희가 다 같이 금당에 있다가 애들이 시끄러워서 저희가 먼저 돌아왔습니다. 연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해 주었지만 여러 사람에게 다시 확인하니 크게 틀린 곳이 없었다. 모두가 무언을 만났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었다. 염주? 인군이 독을 묻힐 도구로 염주를 떠올렸으나 막상 무언의 염주를 찾아보니 염주의 글씨는 양각이 아닌 음각이라 무언의 손바닥에 파고들 수 없는 형태고 글씨 크기도 달랐다. 역시 태워버리거나 없애버린 걸까? 글씨를 도듬새기만 그 물건은?
1: 그런데 그 정도로 정교한 글씨를 새기는 건 장인이 아닌 다음에야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지 않나? 장인이 만든 물건이 있었다가 없어졌다면 누구 하나는 기억하고 있을 텐데 아주 작은 물건일까? 혹은 집안의 것이 아닌 한 사람 소유거나
0: 눈에 띄는 행동을 한 이가 없었다고 하셨으니 김무원 어른이 매일같이 쓰셨던 무엇을 이용했을 거야. 아무도 만지지 않는데 어른만 자주 만지는 물건을 그게 대체 뭘까? 자은과 인고는 한 사람처럼 머릿속에 생각을 나누었다. 독군의 방을 재차 보여달라 부탁해서 작은 틈새까지 찾아보았다. 점점 초조해져 갔다. 입관 전에 해결하겠다고 한 약조를 지키고 싶었다. 독군을 죽인 자가 독군의 장래의 끝까지 있어서는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 되어버릴 것이었다.

철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10번째 시간을 11번째 시간이죠. 11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날씨가 덥지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한 주간 별일 없이 무사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내일 투표 잊지 마세요.

하며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꽃이 피기 시작한 초기의 수국은 녹색이 약간 들어간 흰꽃이었다가 점차 밝은 청색으로 변하여 나중엔 붉은 기운이 도는 자색으로 바뀝니다. 토양이 강한 산성일 때는 청색을 많이 띠게 되고 알칼리 토양에서는 붉은색을 띠는 재미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국과 비슷한 특성을 갖는 수종으로는 산수국이나 판나수국이 있는데 우리나라 향토 수종으로서 초여름에 산을 찾는 사람이 황홀해하는 꽃나무라고 합니다. 이처럼 수국은 마치 초본류와 같이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여름날 더위를 식혀줄 만한 시원스럽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한 한약재로도 쓰이고 있으니 우리 곁에 꼭 있어야 할 소중한 꽃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서지호의 여기서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승근, 장미꽃 한 송이, 조규철, 운명 같은 여인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문수사 대웅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사는 신라, 헌덕왕 7년 815년에 해감대사가 창건하였으며 조선시대에 중건하였습니다. 대웅전 이외에 명부전, 탄신각, 요사채, 선방 등이 있습니다. 명부전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에 맞배지붕 건물이고 지장보살 1구, 시황상, 동자상, 인왕상 2구 등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건립연대 미상인 일령당, 충운의 부도와 막부당, 어령의 부도가 있습니다. 문수사 대웅전은 최근에 극락전을 지은 후 현재는 삼성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각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맞배지붕 건물입니다. 이상 익산 여산면의 문수사 대웅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권성이 하이난 사랑, 민성 쓰리고 인생, 예종철 낙화 뉴스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 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모발라케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고도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고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컨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아,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좀 떨리는데.
0: 아, 떨려요?
1: 네네.
0: 에이, 그럴 필요 없어요. 편하게.
1: 네.
0: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고도영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고도영 씨.
1: 네네.
0: 아, 우리 인사할 때 뭐 떨린다더니. 네네. 노래하실 때 보니까 퍼포먼스가 장난 아니시던데. 노래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가 봐요.
1: 네, 맞아요. 관객들과 호응할 때는. 네. 너무 제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흥이 만발합니다, 아주.
0: 예, 네, 그러니까 만발. 고도영 씨, 그 내가 노래하는 영상을 보니까. 네. 와, 뭐 회전은 기본이고, 그냥 원래 이렇게 끼가 좀 많으셨어요?
1: 아니, 끼보다 제가 흥이 많은 것 같아요.
0: 흥이?
1: 네네.
0: 와.
1: 그래서 노래할 때만 제가 저도 모르게 막 흥이 제가 취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아주 멋져 보였어요.
1: 네, 아우, 감사해요. 네.
0: 관객들은 좋아하시잖아요.
1: 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네. 제가 또 어른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다른 행사보다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하는 행사들은. 네. 제가 더 이렇게 흥이 더 넘치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아, 보기 좋습니다. 노래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1: 아, 엄마가 아프셨을 때. 네. 제가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닌데 흥이 많다 보니까 엄마가 노래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아. 제가 전국 노래자랑 나가는 게 엄마가 소원이래요. 근데 거기 나가는 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지역 행사에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분이 계셔가지고. 네. 거기에 출연하게 돼서 이렇게 노래를 계속 지금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와, 몇 살 때 얘기한 거예요? 그때쯤에.
1: 지금 제 나이 한 40대.
0: 아, 40대?
1: 예, 네, 그때.
0: 노래를?
1: 네.
0: 아, 그러셨구나. 왜 부모님께서 노래자랑을.
1: 엄마가. 예. 아프셨을 때 노래를 듣거나 그러면. 예. 아픈 걸 잊으신대요.
0: 아.
1: 그래서 이제 각설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제가 춘향제 때 보면. 예. 이렇게 하잖아요.
0: 네.
1: 꼭 모시고 가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아픈 걸 잊으시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이제 노래를 제가 시작하긴 했는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또 안 했었죠. 아. 그러다가 이제 한 지는 몇 년 안 됐습니다. 다시.
0: 아, 부모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가 됐고.
1: 네네.
0: 그러시구나. 아, 근데 퍼포먼스가 너무 좋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럼 여기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네.
0: 고도영 씨의 곡, 님 찾아가세 들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도용 씨의 곡님 찾아가세 잘 들었습니다.
0: 네.
1: 오늘 나와주신 고도용 가수는 춘향제 월광포차 메인 가수로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0: 네, 맞아요.
1: 춘향제 월광포차는 어떤 건가요?
0: 춘향제 기간에 하는 행사이기도 한데요.
1: 네.
0: 춘향제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월광포차는 이렇게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1: 네.
0: 월광포차도 춘향제에 다른 부스가 있어서 네. 그때 하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 좀 많은 가수님들이 출연하면서도 재밌고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1: 아, 거기 주변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장사도 하시고 한 그 운영 그쪽에서 이렇게 운영하는가 봐요.
0: 네네, 시장 상인분들이 계시잖아요.
1: 그래서 예.
0: 이제 그 월광포차라는 곳이 그쪽에 있거든요. 저 춘향제 하는 광안루.
1: 아, 왜 월광이에요 이게? 밤에 하는 건가?
0: 네네, 밤에예요.
1: 아,
0: 행사를. 오. 아. 명리하신데요? 순간 깜짝 놀랐네요.
1: 아, 그래요?
0: 네네네.
1: 아, 그러시구나.
0: 우리 진영 같습니다. 한번 오시면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밤에는 잘 안 돌아다녀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일찍 자려고.
0: 나이. 나이가 그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1: 아니, 나이 먹으니까 잠이 많아요.
0: 네, 저도 하긴 잠이 많습니다.
1: 초저녁 잠이 있어가지고 밤에 잘 안 돌아다녀요.
0: 그럼 힘들겠네요.
1: 아, 그러시구나. 봉사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봉사는 주로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0: 아, 남원에서.
1: 예.
0: 이제 소외된 계층을 찾아뵙기도 하고요.
1: 네.
0: 남원에 춘몽 단체가 있어요.
1: 예.
0: 어르신들 찾아뵈면서 공연도 해드리고 그런데 너무 그런 공연이 저는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1: 아, 단체가 춘몽?
0: 네, 춘몽.
1: 예,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0: 네,
1: 잘 된다고 얘기 들어본
0: 네,
1: 것 같아요.
0: 제일 잘합니다.
1: 예, 예, 예 잘한다고 익히 네. 알고 있었어요.
0: 네네, 아이고.
1: 아, 그러시구나.
0: 감사합니다.
1: 그때 많이 행복하신가 봐요?
0: 네, 제가 저희 할머니 어른들을 너무 좋아해요.
1: 네.
0: 저희 할머니 엄마가 너무 좋으셨어서 이렇게 어른들 보면 되게 가깝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1: 네.
0: 저도 나이 먹고 모두 다 나이를 먹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른들 뵐 때 정말 더 다른 행사보다 뜻깊고 더 좋은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
0: 예, 맞아요. 어르신들 예. 앞에서면 더 제가 흥이 폭발하죠.
1: 예, 그러니까 더 좋아하실 것 같아. 또 이렇게 비주얼도 막 화려하잖아요, 지금.
0: 네네네.
1: 그러니 얼마나 그 어르신이 볼 때, 아 젊은 나이 나도 그랬는데라는 생각에
0: 네,
1: 행복할
0: 맞아요.
1: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1: 아, 막 손도 잡아주시고.
0: 네.
1: 예, 뭐 사탕 안 주시던가요?
0: 사탕, 아니, 저기 용돈도 주시는.
1: 아, 용돈도 줘요?
0: 네네.
1: 와, 너무 좋아 보였나 보다.
0: 맞아요. 예. 손녀 같으니까.
1: 예, 예, 예. 고도영 씨는 행사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0: 아, 행사요?
1: 예.
0: 요즘은 이제 시골 어르신들도 많이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많이 업되신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행사를 치마만 입고 갔다가
1: 예.
0: 시골 면밀의 날 같은 데였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바지를 입고 갔더니
1: 네.
0: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왜 바지를 입고 왔냐고. 아니, 치마를 입고 와야지 왜 바지를 입고 왔냐고. 그래서
1: 예.
0: 와마 저는 오히려 치마를 입으면 어르신들이 싫어하실 것 같았거든요.
1: 예.
0: 근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1: 아.
0: 요즘은 그냥 그대로 받아 그러니까 요즘 70도 아주 젊으신 측에 들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런지
1: 예.
0: 짧은 거 좋아합니다.
1: 아, 그래요? 와, 그 어르신이 왜 바지를 입고 왔냐고, 이렇게.
0: 네.
1: 와, 그럴 때 마음이 어땠어요?
0: 그때요?
1: 예.
0: 이렇게 많이 생각이 바뀌셨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가슴에다가 팁을
1: 예.
0: 넣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들이
1: 네.
0: 조금 민망하기도 하죠. 그래갖고 그대로 놓고
1: 예.
0: 춤추고 공연하다가
1: 예.
0: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1: 아, 돈을 잊어버렸어요?
0: 그걸 후딱 빼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1: 그러기에는 멋쩍죠.
0: 멋쩍죠. 진짜 멋쩍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춤을 췄더니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1: 그분이 다시 가져간 걸로 생각하세요.
0: 그날 죽으신 분은 아마 복 받으신 거죠. 요즘 같은 때.
1: 아, 그래요?
0: 네네.
1: 어떤 때가 가장 보람 느껴요?
0: 매번 처음에 봉사 갈 때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1: 예.
0: 이제 저희 할머니를 본 것 같아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같이 가신 분들이 그렇게 울면 안 된다고
1: 아.
0: 그래서 이제 그거는 봉사하다 보니까 이제 눈물은 제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보다 먼저 손 내밀어서 잡아주실 때
1: 예.
0: 그때 참 아, 잘 왔구나 보람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1: 아, 남원 그쪽 지역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예, 그런 시설에.
0: 맞아요. 요양원 같은데
1: 예.
0: 가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 요양원 같은데 가면
1: 아.
0: 그땐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1: 와.
0: 저보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 거 보면.
1: 아, 그 친구들은 뭐. 머리 쪽이 안 좋으셔가지고
0: 네
1: 아니면은,
0: 그런 거 같아요. 머리 쪽이 안 좋아서
1: 몸 쪽이 아니고
0: 네네 머리 쪽이 안 좋아서
1: 예.
0: 약을 꾸준히 거기서 먹다가 이제 괜찮아져서 이제 나가시잖아요.
1: 예.
0: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또 들어와 있어요.
1: 아
0: 이게 제가 해년마다 몇 번씩 방문을 하는데 그 친구가 안 보이다가도 다음에 가면 또 있더라고요.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1: 참
0: 그래서 참 안타깝죠.
1: 예 아 고도영 씨 가수로서의 가장 나의 큰 장점이 있다면 나는 이런 게 장점이 있다.
0: 흥?
1: 흥?
0: 네네. 저는 네네 흥.
1: 흥?
0: 네. 아, 왜 이렇게 흥이 많은지 이렇게 무대에 네. 올라가면 이제 무대 전하고 후가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1: 아.
0: 흥이 많아서.
1: 진정한 프로네요.
0: 그런가요?
1: 예, 아, 프로죠. 무대만 가면 어떤 사람은 쪼는데.
0: 아, 그래요?
1: 예.
0: 무대 올라가면 오히려 지금이 저는 쪼는데요.
1: 아, 그래요?
0: 떨린다고 해야 되나?
1: 예,
0: 이어폰 끼고 예, 이렇게 예. 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1: 네.
0: 처음에 제가 버벅거렸는데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되면은 이제 프로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아, 지금 프로 같아요.
0: 아, 진짜요?
1: 그런 말도 할 수 있다는 게.
0: 아, 이제 조금 안정이 되나 봐요.
1: 예. 아, 그러시구나.
0: 네네.
1: 고도영 씨가 앞으로, 나만의 무대를 만들어 본다든가, 앞으로, 이 무대를 꼭 가봐야겠다, 가수로서 하는 곳이 있나요?
0: 아, 제가 아침마당에도 출연하고 노래가 좋아해도 출연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그 출연하게 된 계기가 버스킹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작가님께서 보시고
1: 네.
0: 저를 이제 노래가 좋아하나 아침마당에 이제 섭외가 왔었어요.
1: KBS 아침마당요?
0: 네네. 예. 제가 여수 그 낭만포차라고 거기에서 버스킹을 오래 했어요.
1: 네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다 보니까 눈에 띄셨나 봐요.
1: 아.
0: 유튜브 보시고 연락이 오셔서 아침마당도 가고 그랬는데
1: 네.
0: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가까이서 뵐 수 있는 버스킹 같은 거요.
1: 아.
0: 그거를 좀 많이 우리는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흥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방송은 좀 이렇게 절제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버스킹은 그냥 그 발산 그대로 할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그러시구나.
0: 맞아요.
1: 맞아요.
0: 네, 이제는 조금 제가 이제 그거를 무대에 올라가면
1: 예.
0: 그거를 이제 아, 내가 내 흥을 내가 취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거를 조금 알아갔거든요. 내 흥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거를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예.
0: 맞아요. 예. 그거 중요하더라고요.
1: 그래서 버스킹 이쪽이
0: 네.
1: 훨씬 더 흥을 마음껏
0: 예.
1: 발산할 수 있어서 그쪽을
0: 네네.
1: 택하시는구나.
0: 맞아요. 맞아요.
1: 방송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0: 네.
1: 예, 이게 정말 과감하게 하자니 그림이 좀 이상하고
0: 네.
1: 안 하자니 참 분위기 좀 그렇고
0: 맞아요.
1: 그죠?
0: 그거 참 눈치를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을 때 아직은 그런 고민을 해요 제가.
1: 아 그래요?
0: 무대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안 좋게 보시려나?
1: 네.
0: 그러니까 저를 제대로 못 보여드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서
1: 지금 많이 성장하고 계시는 거네. 왜냐면 그런 거 못 느끼고 계속 지금도 그냥 흥을 마음껏 뿌리는 사람도 계시거든.
0: 아, 저 이제 조금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더 재밌어져요.
1: 예.
0: 노래가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해요.
1: 예. 그러죠. 이제 무대가 네. 더 고급스러워지죠, 이제.
0: 네네. 우리 진영 가수님이 더 이끌어 주시면 더 무한한 아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저도 지금 누가 이끌어 줘야 하는데.
0: 아, 웃겨요.
1: 아이고. 맞아요. 그럼 이쯤에서 고도영 씨의 두 번째 선곡, 진연의 헛개비. 헛개비 네네. 불러보셨어요?
0: 아, 제가. 예. 이런 우리 진영 가수님 풍의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이 노래를 제 가까운 지인분이 예. 너무 잘하세요.
1: 아, 그래요?
0: 남자분이.
1: 아.
0: 그래서 아, 이 노래를 한번 해 봐야겠다 하고 이제 한번 한 게 이제 그분이 올려 놓으셨어요.
1: 네.
0: 유튜브에.
1: 오.
0: 그래 가지고 예. 아, 제가 많이는 못 불러 봤습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는 이제 유튜브나 어디서 많이 부를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너무 좋아서.
1: 방송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아. 해야겠네. 고맙습니다.
0: 아, 제가 실수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1: 아, 그랬어요?
0: 아, 아 네네. 네,
1: 그러면 네. 진연의 어깨비 들어보겠습니다.
0: 네, 한번 불러볼게요.
1: 네.

0: 고도영 씨의 목소리로 진연의 헛개비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네네. 허스키해가지고 좀 슬프네. 아, 듣고 있으니까.
1: 아 그래요?
0: 예.
1: 아, 근데 아,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예. 어머니라는 단어가 정말 울컥해요. 엄마라는 단어만 나오면.
0: 예. 네네. 그래도 노래 잘 부르시네. 이거 노래 좀 어렵거든요. 예, 막상 덤빌라고 하면 좀 어렵거든요. 쉽게 하면 쉬운데 좀 막상 하려면 또 어려운데 노래 잘 하시네.
1: 노래가 되게 찡해요.
0: 예.
1: 부를 제가 몇 번 안 불러봤지만
0: 예.
1: 부를 때마다 이제 엄마라는 그런 가사 때문인지 몰라도
0: 그죠.
1: 예, 전 좀 찡한 게 있어요.
0: 네. 와. 어쨌든 고맙습니다.
1: 네, 열심히 불러서 더 잘 부를 네. 가수가 되겠습니다.
0: 네. 네. 요즘 고도영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거예요?
1: 저요, 유튜브.
0: 아, 유튜브?
1: 네네, 요즘 뭐 틱톡 유튜브 라이브?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0: 네.
1: 제가 유튜브를 하다가 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0: 네.
1: 제가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라서 그걸 못 지키겠는 거예요, 약속을.
0: 아.
1: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제가 조금 하다가 이제 쉬었어요. 약속을 지키기가 힘들어서 이제
0: 네.
1: 제가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편하게 이제 방송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네.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틱톡 그런 걸 많이 올리더라고요.
0: 네.
1: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기계치예요. 근데 네.
0: 나이 그렇게 많이 안 먹게 보이는데.
1: 근데 제가 아날로그 그게 많은가 봐요.
0: 아, 그래요?
1: 요즘 시대에 조금 뒤처진? 근데 아. 이제 아날로그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애 것을 좋아하니까.
0: 그게 아니고 사용을 자주 안 하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거지.
1: 맞아요. 네. 제가 조금 기계치예요.
0: 아, 요즘에는 그래서 틱톡이나 유튜브 네네. 숏 요걸 네네. 많이 하시나 봐요?
1: 그거 재밌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예. 요즘 관심 분야는 그런 거. 틱톡 라이브? 이런 거.
0: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잘 맞을 수 있겠어요. 즉석에서 그냥.
1: 네네네네.
0: 예.
1: 예전에 라이브 할 땐 6시간 동안 틀어놓고 제가 막 노래하고
0: 와.
1: 춤추고 막 뭐 쇼를 다 했습니다.
0: 아, 이야, 보통 일이 아닌데.
1: 네, 그때는 누가 오셨었나 봐요.
0: 아, 누가 오셨어요?
1: 네네.
0: 참, 자주 오시나 봐.
1: 네, 자주 와요. 그게 문제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여섯 시간 말이 그렇지 노력도 힘든데 춤까지 춘다는 것은.
1: 네, 제정신이 와. 아니죠.
0: 그만큼 노래를 좋아하시고 또 흥이 있으시니까.
1: 맞아요.
0: 와. 그 고도영 씨가 노래하실 때 아 나는 이 노래 좀 해봐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어떤 노래 뭐 가사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가사도 그렇지만 리듬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
1: 저요. 요즘 제가 랩하는
0: 노래요?
1: 저 가사 들어간 거 있잖아요.
0: 예.
1: 요즘은 이렇게 트로트가 너무
0: 예.
1: 너무 트로트 가수님들이 많다 보니까
0: 네.
1: 제가 요즘은 랩이 들어가 있는 노래를 조금 많이 해요.
0: 아 그래요?
1: 젊어지려고.
0: 아 그래요? 한 소절만 해볼까요?
1: 예예예 yeah, yeah, yeah. You know got it it's a holiday area 뭐 이렇게
0: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 인생은 즐거워 아, 제시 가수님의 첫

0: 행복이에요.
1: 아, 그런 짓이 했어요?
0: 예, 예, 예. 이러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1: 예, 예. 아, 그래요? 아, 예. 다른 나라 말로 들리지. 다른 나라 말로 저는 들렸어요.
0: 아, 그러셨어요? 판소리로 안 들려서 다행입니다.
1: 그러시구나. 아. 네 분,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쉽게 이렇게 아까 뭐 나이 얘기하는데 나이가 있으면 어려운데요. 예.
0: 그러니까 완전 래퍼처럼 그런 건 아니더라도 예. 싸이에 뭐 이렇게 예. 랩이 들어가 있잖아요.
1: 예. 조금 그냥
0: 네 그런 거
1: 스키다시 정도.
0: 맞아요. 저 웃다가 목 쉬는 여자입니다. 웃지 말게 해주세요.
1: 아, 그래요? 아, 아 웃다가 또 목 쉬어요?
0: 네네 노래할 때는 아닌데 웃다가 목이 쉽니다.
1: 아 그래요? 야 또 신기하네. 고등 씨가 지금까지 해본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0: 제가요?
1: 예.
0: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처음으로 아침마당에 나간 거?
1: 아, 아침마당?
0: 네네. 그때 예. 솔직하게 제가 오미자를 먹고 취해가지고요. 방송 때 긴장이 되니까 오미자를 예. 그 전날 거하고 그 당일날 그거를 섞어가지고 가스가 많이 생겼었나 봐요. 제가 술을 못 하거든요.
1: 예.
0: 오미자를 먹고
1: 네.
0: 그 예선 때 저기 하는 때는 잘했거든요. 솔직하게 그 네. 작가 언니도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1: 네.
0: 딱 본방송 나갈 때 있잖아요. 제가 취해가지고 그거를 흐름을 놓쳐버렸어요. 큰 실수를 해가지고 저희 같이 가신 분한테 욕을 그렇게 얻어먹고
1: 여기 전주 아침마당 말씀하시는
0: 아니요 아니요 서울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방송이 안 나오지만 이제 네. 그 위에 상위권은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건, 아, 저는 여기까지가 보다.
1: 오미자를 많이 드셔가지고.
0: 네네, 취해가지고.
1: 이야.
0: 아니, 술술 앉아있는데 이제 제 차례가 오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1: 와.
0: 근데, 아우, 그건 제 인력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걸 어떻게.
1: 잠이 와요?
0: 네네. 오미자, 뭐, 매실 이런 거 먹으면 취합니다.
1: 아, 긴장을 떨쳐내려고 드셨던
0: 먹었다가, 것이. 네네, 네. 오히려 해가
1: 오히려?
0: 됐어요.
1: 오히려? 와. 네. 진짜 재밌는 일이네요.
0: 네, 진짜로. 네, 재밌는 네. 일이기도 하지만 네. 정말 제 최대 실수이기도 하죠. 바꿔서 두 병 먹으면 취하는데 세상에 그걸 먹고.
1: 예, 네, 그랬어요.
0: 네네.
1: 아, 체질이 좀 특이하시다.
0: 네, 술을 그래도 한두 잔 하고 싶은 사람인데 술이 안 받아요.
1: 아, 근데 외모적으로는 술 잘 드시게 생길 것 같아요.
0: 말 술 먹게 생겼죠?
1: 예, 예. 근데 말은 모르겠는데 잘 드실 것 같아.
0: 근데 술을 한 잔도 못해요.
1: 아, 그래요?
0: 네네.
1: 참 신기하네.
0: 네네.
1: 오. 그러시구나. 네. 참 이게 체질이 안 맞으면 못해요.
0: 맞아요. 네.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조금 이렇게 좀 이게 현대하고 좀 맞게 네. 생긴 것 같기도 하지만
1: 아니 현대도 아니고 물 건너가도 되겠어요. 아,
0: 저는 네. 지극히 애꽃을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한복과 우리나라 노래와 이런 걸 너무너무 사랑하죠.
1: 와 그러시구나.
0: 네.
1: 또 의외네 정말 네, 반전이네.
0: 의외, 네, 네 맞아요.
1: 아 그러시구나. 아우 좋으네요. 남원에서 사시하겠네.
0: 남원은 못 벗어나요.
1: 네, 그 춘향이 그걸 받아야 할 것 같아요.
0: 길을요?
1: 네.
0: 그래야 되는데. 남원을 진짜.
1: 네.
0: 올해 진짜 토박입니다, 토박.
1: 아, 그래요? 원래 거기서 태어나셨나요?
0: 네, 태어나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1: 아, 그러시구나. 아니, 남원 좋잖아요. 광활로도 있고.
0: 살기는 너무 좋아요. 예,
1: 산세도
0: 진짜.
1: 좋고.
0: 맞아요.
1: 예. 근데 너무 이제 좋잖아요.
0: 돈 벌기는 힘들어.
1: 아, 맞아요. 기업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0: 맞아요. 공장이 네. 아무도 없어요.
1: 예, 네, 참 그래요. 예.
0: 네, 그러니까 공장이 없어서 공기는 막지만 장단점이 너무 딱 있죠.
1: 그렇구나. 앞으로 고도영 씨가 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노래 인생에서.
0: 아, 인생에서요.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만 봐주시고. 항상 제가 나오는 프로나 무대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제가 너무 신이 나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거든요.
1: 야.
0: 근데 못한다 그러면 더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네. 정말 필요합니다.
1: 역시 흥을 가지고 네네. 움직이시는 가수 맞습니다.
0: 네.
1: 흥을 거기다 쳐줘야 네. 더 그냥 폭발적이군요.
0: 맞아요.
1: 네. 응원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1: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0: 아, 저도, 벌써요?
1: 예,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꼭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네. 더 다음에 나올 땐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1: 오늘도 잘하셨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0: 아, 제가 이런 방송을 처음 해봐요, 라디오 방송을.
1: 네.
0: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이 중요함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제가 노래하는 경우는 별로 드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와서 이어폰도 끼고 이렇게 방송이라고 하니 너무 오늘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기억에. 아, 네. 전주에 와서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에 온 걸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1: 네, 앞으로 청취자분들께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앞으로는 여러분과 올해부터라도 이제 많이 찾아뵐 것 같거든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힘 많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1: 고도영 씨도 노래처럼 달콤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고도영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고도영 씨의 목소리로 남진의 님과 함께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신년의 소리문화 컨텐츠 쇼 가수 고도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0: 여러분 즐거웠습니다.